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향수병 뚜껑을 열면 향기가 퍼지고요. 커피 원두를 갈면 향이 진하게 올라옵니다. 무언가를 누르거나 깨트릴 때 그 안에 있던 것이 비로소 드러나게 돼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이 우리를 흔들 때,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 우리 안의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 내가 아직도 이 부분이 주님의 손길이 더 필요하구나. 그 깨달음이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신앙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영역을 매일 조금씩 넓혀가는 삶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사랑했더란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9시 17분 38초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머 스페셜 특집으로 뜨란 라이브 음악실이 펼쳐집니다. 오늘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의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의 한 말씀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사랑스러운 뜨란 라이브 음악실 주인공들 기대해 주십시오. 응원의 마음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말씀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 많은 분들께서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라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요한 이씨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네, 잘 다녀오셨나요? 5226님. 네. 그리고 오늘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귀한 고백을 보내주신 5941님. 또 6307님. 첨단의 춘집사입니다. 제가 잠시 주님보다 문제를

0: 크게 봤어요. 저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이렇게 주셨고 6065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응원의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1009님도 한 말씀. 네, 찬송가 콘서트 열립니다.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첨단 겨자씨 교회 가족들이 함께

0: 같습니다. 인사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먼저 목사님부터 좀 해주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당 제자식교회 유처동부를 섬기고 있는 백순철 부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셨네요. 네. 자, 그리고 계속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새별초등학교 모아준입니다.
3: 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봉산초등학교 박라온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봉산초등학교 문내은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새별초등학교 모하윤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정암초등학교 오주아입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대촌중앙초등학교 안지영입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양산초등학교 김진아입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장성진원초등학교 최민입니다.
10: 오. 안녕하세요. 저는 정원초등학교 공은연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저는 서일초등학교 이로은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저는 세풍기독학교 박하람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저는 장수초등학교 김건열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저는 본천초등학교 이하연입니다.
0: 네. 그리고 선생님들 소개해 주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밭청교단을 섬기고 있는 구시은 선생님입니다.
16: 안녕하세요. 저는 꿈밭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이하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볼까요, 친구들? 예, 지금 잔뜩 긴장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꿈밭 친구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첨단 겨자씨 교회의 아이들인데요. 목사님, 먼저 네. 첨단 겨자씨 교회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저희 교회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예배 시작을 가장 먼저 알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교회죠. 킥보드를 타고 교회 곳곳을 누비는 아이들 찬양소리와 예, 웃음소리가 넘치는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함께 웃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저희 첨단 저자씨 교회입니다.
0: 꿈밭 찬양팀 소개도 해주세요. 구시은 선생님께서.
15: 네. 네, 저희 꿈밭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심겨지는 밭입니다. 꿈밭 찬양팀은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과 사랑의 씨앗을 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찬양을 통해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자라가는 어린이 공동체입니다. 매주 유초등부 주일 예배를 섬기며 준비하고 있고 여러 훈련들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어린이 찬양팀입니다.
0: 네, 오늘은 첨단 겨자씨 교회의 꿈밭 찬양팀과 함께합니다. 응원의 마음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첨단 겨자씨 교회 정경화 집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이들의 고백의 첫 소절 들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라고 정경화 집사님께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 주셨네요. 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세요. 자, 계속해서 첨단 겨자씨 교회 자랑도 해주시고 꿈밭 찬양팀 자랑할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하준이가 준비를 했다고요? 하준이 준비됐나요?
17: 네.
0: 네, 멋지게 한번 자랑해봐요.
17: 네, 저희 첨단 겨자씨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1년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장점은 아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이들을 엄청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주 자랑스러운 문영아 목사님, 양선훈 목사님, 백순철 목사님, 그리고 윤재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 유초동부를 맡고 계시는 백순철 목사님께서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시고 잘 이해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하준이였어요. 이번에는 우리 라온이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요?
18: 네.
0: 네. 어떤 얘기? 자랑 좀 해봐요. 꿈밭 자랑.
18: 안녕하세요. 저는 첨단 겨자씨 교회 왈가닥 박라온입니다.
0: 왈가닥?
18: 저희
0: 좋아요.
18: 교회 꿈밭은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보다 더 오래된 찬양팀입니다. 우리 꿈밭은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고 노래를 잘 부르고 악기 연주를 잘하는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이 있습니다.

0: 우리 꼬맛은 토요일에 연습합니다. 연습이 끝난 뒤 부모님들이 준비해 주신 만나 간식을 받고 마무리 기도를 후 끝납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왜 예배자인지 잘 알려줍니다. 잘못하면 혼날 때도 있지만 아주 마음이 따뜻한 분이십니다. 주일 예배 찬양팀 언니 오빠들 동생이 한몸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11시 대회봐야 2시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 기도문을 쓰고 성경필사 푸티를 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1: 라온이는 지금 몇 학년이에요?
2: 저 4학년입니다.
1: 초등학교 4학년?
2: 네.
1: 그럼 라온이 몇 년 했어요, 합창단? 꿈밭은? 2년 했어? 그래요. 매 주마다 그렇게 빡세게 훈련 받고 있어요?
2: 네.
1: 주일마다. 어때요, 훈련 받는 게?
2: 네.
1: 안 돼. 대답을 모두 네로 예, 통일을 했나요? 예, 그래요. 궁금하네요. 꿈밭 찬양팀과 함께하고 있는데 꿈밭은 지금까지 어떤 활동들을 해왔고 단원 선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구시은 선생님.
3: 네, 저희 꿈밭 찬양팀은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첨단 겨자씨교회 유초등부 예배 찬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는 물론 절기와 교회 행사가 있을 시 워십 찬양 및 뮤지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고 네. 찬양팀에 입단한 아가들은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뿐 아니라 어른들 공예배의 모든 자리에 예배자로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초등부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중고등부 또는 청년부에 올라가서 모두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각 부서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원 선발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씩 연 2회 진행하고 있으며 또 오디션을 통해서는 찬양과 율동은 물론 예배를 섬기는 자세와 책임감까지 함께 와. 살펴보며 선발하고 있고 또 오디션에서는 아이들의 솔직한 마음을 먼저 고백하고 볼 수 있게 이끌어가며 공정하고 신중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1: 오디션을 통해?
3: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도 찬양을 소중한 예배의 섬김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럼 꿈밭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 송곡과 연습 시간 어떻게 됩니까? 이하솔 선생님.
4: 네, 꿈밭 찬양팀은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계신 백수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의 흐름과 첨단 교자식교회의 한 해 표어에 맞추어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찬양을 선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즐겁게 부르는 찬양을 넘어 말씀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가사와 메시지를 담은 곡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 모여 찬양과 율동을 연습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습 시간에는 곡과 율동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보이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꿈밭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첨단 겨자씨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방학 기간이라서 오늘 특별하게 서머 스페셜 기간 중이지만 모셨습니다. 예. 이 만남이 사실 지난 6월 달에 예약이 돼서 어렵게 두 달 만에 성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마음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4686님께서 첨단 겨자씨교회 꿈밭 찬양팀 예수님의 빛의 갑옷을 입어 세상의 복음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화이팅! 또 5235님은 첨단 겨자씨교회 이희영 집사입니다. 꿈밭 부모 합창단 10년차 부모죠. 다음 세대 큰 일꾼 우리 꿈밭 찬양단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내 사랑 하솔이 사랑해 잘하고 와 라고 했는데 혹시 하솔 자매의 누군가요?
4: 아버지이십니다.
1: 아버지. 그럼 하솔 자매도 사실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지금 가르치는 교사로 있는 거죠?
4: 네.
1: 지금 몇 학년인가요?
4: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 꿈밭 찬양팀은 7살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후배들 교육을 좀 빡세게 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4: 시은 선생님께서 워낙 잘해주고 계셔서 네. 저는 기도로 아이들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중학생인데 중학생스럽지 않은 성숙함이 있는 그런 자매예요. 예, 아빠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한 말씀 하십시오. 오늘 방송이 나갔으니까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0: 사랑하는 아빠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1: 운전 조심히 하고 조심히 갔다 와서 이따 보자.
0: 그래요. 친구 같은 아빠. 9132님 천단 겨자씨교회 장희심 권사입니다. 아,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예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또 7368님, 주님과 늘 함께하는 은혜로운 찬양팀 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4686님, 첨단 겨자시교회 배수정 집사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유초등부와 꿈밭 찬양단을 응원하고 언제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되길 기도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쭉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6489님, 천상의 소리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2061님, 최하정 권사님, 우리 교회 보배들이 출연했네요. 매일 기도 큐티 나누면서 모든 어른 예배에 참석하고 어른들에게 인사도 잘하는 꿈밭 어린이들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가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이남 일녀도 모두 꿈밭 출신들이에요. 꿈밭을 지도하시는 민정쌤, 시은쌤 그대들의 수고는 주님이 하시지요.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네요.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축복의 마음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1052님 엄마 아빠의 첫사랑이자 하나님의 선물 아유나 너무 사랑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고모들 다 지금 듣고 있어요. 화이팅. 이렇게 1052님께서 문자메시지 주셨는데 아윤이 어딨죠? 우리 아윤이 손 들어봐요. 네, 그래요. 아윤, 네. 사랑하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다 듣고 있대요. 이모 삼촌 고모까지. 자,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봐요. 우리 엄마 아빠 자랑 좀 해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
2: 사랑해요.
0: 사랑해요. 몇 살이에요?
2: 4학년이에요.
0: 초등학교 4학년. 꿈밭에서 활동하는 게 좋아요?
2: 네.
0: 네, 얼마나 좋아요?
2: 많이 좋아요.
0: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분들이에요? 엄마 아빠는?
2: 최고.
0: 최고! 뭐 소리 지르고 난리 났겠어요, 지금 엄마 아빠.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꿈바 찬양팀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됐는지 레은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레은이?
3: 네.
0: 네. 레은이는 지금 몇 학년?
3: 4학년이요.
0: 언제부터 함께 했어요? 이 꿈밭은?
3: 3학년이요.
0: 그러면은 지금 1년 활동한 거네요?
3: 네.
0: 네. 꿈밭 찬양팀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나눠주시겠어요?
3: 네. 꿈밭을 하기 전에는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장난도 치고 가끔씩 과자도 먹었고 예배가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친구들과 놀기만 했던 저의 모습이 많았어요. 하지만 꿈밭을 시작하고 하면서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말씀을 듣기 위해 장난이 줄어졌고 예배가 끝난 후에 2부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밭을 하기 전에는 혼자서 말씀을 보지 않았고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었는데 꿈밭을 시작하고 나서는 큐티 필사 기도문을 하게 되었고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어른 예배 참석해서 어른 예배 레은이 어른 예배 참석했을 때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요?
3: 네.
0: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 그리고 찬양의 가사도 하나님께 고백으로 올리고 있나요? 어때요? 네.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래요. 하윤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윤이는 지금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꿈밭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얘기 좀 해줄래요?
2: 네. 꿈밭 찬양팀을 하기 전에는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예배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꿈밭 찬양팀을 하면서 큐티필사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0: 활동을 했군요.
1: 네.
0: 그래요. 아, 너무 이쁜 고백이죠. 우리 주아에게 물어볼까요? 주아? 주아는 몇 학년이에요?
1: 6학년이요.
0: 6학년이요. 그럼 한 3년 정도 활동을 한 건가요?
1: 네.
0: 그래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주아는?
1: 처음 군마 생활을 할 때는 나도 저렇게 멋지게 율동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또 연습이 했고 연습을 할 때는 그냥 힘들기만 했습니다. 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필사 큐티도 하루는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매일매일 밀었습니다. 하지만 군바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언니 오빠들처럼 멋있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었고 제가 군바 생활을 하면서 많은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기회 중에서 이번 캠프 때 평소 유초등부 캠프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처음 제대로 만난 것 같아서 정말 더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억지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저의 쿤바 찬양단을 되기 원해요.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요. 목소리에 은혜 만난 것이, 은혜를 경험한 것이 느껴집니다. 이번 캠프 때 예수님 만났어요?
1: 네.
0: 어떤 상황이었어요? 잠깐 얘기해 줄수 있나요?
1: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때 기쁨으로 했어요.
0: 기쁨으로. 내 안에 기쁨이 올라왔어요. 찬양할 때.
1: 네.
0: 와, 그래요.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그래요. 우리 성령님이 일하심을 우리 주아가 느꼈네요. 그런데 얼굴에서 그게 느껴져요. 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찬양팀의 목적은 역시나 찬양의 대상을 알고 예배자로 서는 것인데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미 아이들이 그런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구시은 선생님, 어떻게 교육하고 계세요? 어떻게 했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거죠?
2: 네, 저희는 찬양을 잘하는 것보다 먼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이 찬양의 참된 대상이심을 알고 또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찬양팀의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찬양과 율동을 연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일 기도문을 작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큐티와 말씀 필사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에는 말씀 노트를 작성하여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훈련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활동보다 매 순간 매일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기에 예배, 큐티, 필사, 기도문으로 매일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0: 네.
2: 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 아이들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세워가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는 열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과 한 곳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또 아이들의 학교로 뻗어나가는 다음 세대를 꿈꾸며 양육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제단 위에서만 찬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은 광주 첨단 겨자시교회 꿈밭 찬양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고 계세요. 첨단 겨자시교회 김민정 선생입니다. 아우, 내 새끼들. 선생님이 많이 사랑해. 너희들 한명한 명이 너무 귀해. 예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잘 자라길. 선생님이 계속 기도할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리고 2881님, 저희 아이들 3명 모두 꿈밭 출신들인데요. 물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귀한 섬김으로 지금껏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꿈밭 김민정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아, 우리 딸 시은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누군가요, 이 시은 선생님? 이분은
2: 저희 엄마이십니다.
0: 엄마. 김민정 선생님은 누구세요?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
2: 아,

0: 이민정 선생님은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꿈밭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한 18년 정도 이제 꿈밭을 지도하고 계시는 또 다른 선생님이십니다.
1: 오늘 왜못 나오셨어요?
0: 선생님은 직장을 다니셔서,
1: 그래요. 아쉽지만
0: 네,
1: 그래도
0: 너무
1: 이 방송을
0: 아쉽죠.
1: 듣고 계시네요.
0: 네네.
1: 그리고 이렇게 응원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마음들 보내주시고요. 아, 그리고 또 6517님 첨단 겨자씨교회 축복합니다. 꿈바 찬양팀 은혜로운 찬양과 율동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최민 서울에서 듣고 있는 이모예요. 화이팅! 이렇게 미나, 사랑하는 이모에게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네, 이모.
2: 안전하게 지내세요.
1: 서울에서 안전하게 지내세요. 우리 이모는 어떤 이모예요?
2: 무섭기는 한데
1: 무섭기는 한데.
2: 어쨌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이모입니다.
1: 사랑의 마음이 더클 거예요. 무섭기보다. 예, 우리 이모 힘내라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2: 화이팅!
1: 네, 계속해서 다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어떤 찬양을 준비하셨죠, 시은 선생님?
0: 네, 믿음의 항해라는 우리 유초등부 이번 캠프 주제곡 찬양입니다.
1: 네, 믿음의 항해 함께 하시죠.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네, 오늘은요 첨단 겨자 시교의 꿈밭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226님은 눈으로도 보고 싶은 귀여운 꿈밭 찬양단입니다. 첨단 겨자 시교회의 미래가 환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교회의 미래만 환한 것이 아닙니다. 잘 양육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소망들이 될 겁니다.

0: 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행복해요?
1: 네.
0: 네. 얼굴들이 약간 아직까지는 긴장감이 좀 없잖아 있지만 예, 긴장을 좀 더 풀고 자, 문자 메시지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993님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이 사연을 시은 선생님이 좀 읽어 주실래요? 네.
2: 네. 구신 선생님도 꿈밭 찬양단 출신 선생님이신데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모습에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곤 해요. 또한 18여년 찬양단을 이끌어주시는 김민정 선생님께도 이 시간을 통해 감사드려요.
0: 네. 아 그리고 계속해서 720님의 사연입니다. 와 꿈밭 찬양팀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시은 선생님 읽어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겨자씨 교회 이명선 집사입니다. 꿈밭 찬양팀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있어요. 하준이 하윤이 사랑해요.
0: 네, 하준이 하윤이 손 들어보세요. 오.

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시고요. 2부에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고백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멋진 은혜로운 찬양도 두 곡이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립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굶주림과 학대, 감시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짐, 가난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2: 네, 사랑의 뜰안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 뜰안 라이브 음악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광주 첨단 겨자시교회 꿈밭 찬양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보호 주소서 함께 했습니다. 꿈바 찬양팀의 찬양이었는데요. 찬양 춤추는 걸 보느라 제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예. 아,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세요. 그런데 문자 메시지 중 한 분이 이모가 등장했으니 고모도 등장.

0: 권율이 우리 집 보배, 하나님의 보배로도 잘 자라나길, 김건율 삶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자. 오늘은 고모가 치킨 쏜다! 예! 예, 권율이 고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의 마음 좀 전해주겠어요?
1: 뭐 맛있게 먹을게.
0: 그래요. 그런데 고모가 권율이만 쏠까? 아니면 전체 다 쏠까? 어때요?
1: 전체다!
0: 들으셨죠?
2: 감사합니다.
0: 네, 좋아요. 아,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지영이 이번에 캠프가 있었다고요. 어땠어요? 캠프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또 어떤 은혜 받았는지 먼저 지영이부터.
3: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안지영입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온 마음 다하여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저의 진심을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면서 전에 나의 모습을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후회되고 부끄러웠어요. 캠프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올 텐데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그 전에 저와 다른 사람, 더 나은 사람, 하나님의 나의 유일한 왕이신 분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0: 지영이 정말이에요?
3: 네.
0: 그렇게 작심했어요?
3: 네.
0: 어디 얼굴 좀 보여줘요, 정말인지. 정말인 것 같습니다. 진화는? 예. 어땠어요, 진화?
4: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김진화라고 합니다. 일단 캠프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와, 내가 이렇게 재밌게 찬양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보고 정말 신나게 찬양을 했고 예배 찬양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시간 정도 넘게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있었지만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정말 만져주신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아는 시간이 되었고 기도회 때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숙사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이랑 나눔을 할 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한 발짝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이 정말 계시겠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걸까?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온다는데 어떻게 온다는 거지? 등등 의심들이 많았는데 네. 그 의심을 다 없애주셔서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변 이웃까지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진화, 정말 마음의 의심이 사라졌어요?
4: 네.
0: 와, 믿음이 마음 안에 들어왔나 봐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진화를 만나주셨네요. 우리 미니 얘기 좀 들어볼까요? 6학년인 미니. 개구진데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아, 좀 전에도 예 열심히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미니 얘기 좀 들어봅시다.
5: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최민입니다. 캠프에 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제 생각을 먼저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캠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제가 먼저 찾기만 하면 언제나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배움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혼자 있는 친구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 함께 해주고 친구가 힘들어하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따뜻한 말과 격려의 말을 하며 다툼이 생기면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미니가 얘기 얘기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최민, 군산에 있는 외할머니는 언제나 너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단다. 꿈바 찬양팀 사랑합니다. 사랑을 담아 군산

0: 에서 외할머니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사랑하는 우리 외할머니는 어떤 분인가요, 미니?
1: 할머니는 음식을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0: 그리고 미니를 얼마나 사랑해주시나요?
1: 매우 많이 사랑해주세요.
0: 알고 있어요?
1: 네.
0: 기도하고 있다는 거 미니를 위해서?
1: 네.
0: 오, 그럼 미니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봐요.
1: 할머니 연세가 칠순인데 조심하세요.
0: 네, 건강하시랍니다. 우리 미니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예, 아 정말 이뻐요. 아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 이렇게 잘 키워주신 엄마 아빠가 계셨기에 우리 친구들이 이토록 잘 주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율이가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요. 예, 은율이 어딨나요? 네, 은율이 몇 학년?
2: 2학년.
0: 초등학교 2학년? 그래, 좀 짧다. 그래. 은율이 조금 전에 춤추던데 왜 그렇게 잘해요? 원래 잘해요?
2: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0: 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 은율이 성격은 어떤 성격이에요?
2: 그냥 엄마 말이 잘 듣고 막 그렇게는 하지는 않는데.
0: 어, 말은 잘 안 듣지만. 그런데?
2: 그 공부는 잘하고 그 수업 시간에 딴짓도 안 하니까 엄마한테 칭찬을 받고 있어요.
0: 어, 그거는 칭찬을 받고 있고 또 말을 안 들어서 좀 그런 그건 그렇고 그래요. 그런 은율이가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요. 좋아요. 해보세요.
2: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은율이에요. 한상절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짜증내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할게요. 눈사람도 떠오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게요. 방학 동안 심심하지 않도록 여행도 다니고 재미있게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가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드릴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0: 오, 은율이, 은율이는 네. 앞으로 꿈이 어떻게 돼요?
2: 꿈이 그 영어 선생님이든.
0: 영어 잘해요?
2: 네.
0: 어, 영어가 재밌어요?
2: 네.
0: 오, 그렇구나.
2: 어, 학원비가 비싸가지고 끊었지만.
0: 어, 끊었지만. 끊었지만. 그래도 영어가 재밌어요?
2: 네.
0: 어,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은율이 영어 잘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주세요. 라고 PD님이 기도할까요?
2: 네.
0: 아, 좋아요. 알았어요. 자, 그럼 이번엔 로니로 가봅시다. 로니! 네, 우리 사랑스러운 로니 준비됐나요? 네, 지금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다른 마이크를 예 사용해 주시겠어요? 네, 아 6번 마이크 좋아요. 좋습니다. 로니,
3: 네.
0: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자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3: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로운이에요. 매일 아침 자고 있는 저를 깨워주시고 맛있는 밥 챙겨주시고 학교 다녀오면 환하게 웃으며 온몸으로 반겨주시는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엄마 아빠 늘 따뜻하게 안아주실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엄마 아빠의 기도 덕분에 저는 어디서든 씩씩하고 밝은 4학년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엄마 아빠 덕분에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있어요. 2학기 때는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와, 지혜롭게 산다는 표현을 했는데 지혜롭게 산다는 게 어떤 거죠, 로운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로운이가 쓴 거 맞아요?
3: 네.
0: 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아? 어, 그래요.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람이에게 가볼까요? 네. 하람이 어딨나요?
4: 여기요.
0: 어, 하람이. 어, 듬직한 하람이. 하람이는 엄마 아빠에게 어떤 얘기하고 싶어요?
4: 좋은 얘기요.
0: 좋아요. 사랑의 마음 나눠주세요.
4: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저 하람이에요. 저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빠와 엄마는 제가 힘들 때도 항상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아빠와 엄마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소중한 통로였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빠와 엄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빠, 엄마.

0: 저도 아빠 아빠와 엄마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게요. 아빠 엄마 정말 사랑하고 감사해요.
1: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백 목사님, 오늘 아이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의 모습 보시면서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2: 마음이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1: 네.
2: 아이들의 모습이
3: 너무나도 아름답고
1: 네.
3: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1: 시은 선생님은 어때요?
4: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너무 귀한 것 같아서 참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건유리가 백순철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썼다고요. 건유리 어딨나요? 건유리, 자 목사님께 눈 한번 맞추고 눈 한번 맞췄어요? 자 사랑의 마음 나눠주세요.
5: 백순철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건유리입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도 조금씩 자라는 것 같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반겨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네, 이렇게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느끼셨어요, 목사님?
2: 네, 너무 많이.
1: 네, 너무 많이 느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하윤이가 선생님들께 감사의 편지를 썼다고요. 하윤이,
6: 네.
1: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6: 선생님, 저희 꿈밭이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먼저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온맘 다하여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저희에게 온갖 시간을 부어주셔서 감사해요. 또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기쁘게 찬양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저희에게 알맞는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1: 감동이다. 그래요. 선생님께서 전하는 감사의 마음. 하소울 선생님.
7: 네.
1: 이제 중학생인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선생님이 됐어요. 벌써 하솔이 나누고 싶은 얘기 예 전해주세요.
7: 네. 얘들아 너희가 율동을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알아가는 예배자로 자라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기에 할 수 있음을 알며 감사하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항상 진실하고 그 마음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늘 기도와 관심으로 아이들을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시은 선생님도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방송 듣고 계시고 선생님들 응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4: 네, 이렇게 저희가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모아져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또 풍성해지는 은혜들을 제가 더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꿈밭 친구들 사랑해.
1: 네, 목사님. 예. 네. 목사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 좀 나눠주세요.
3: 네, 사랑하는 우리 꿈밭 친구들 토요일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들 볼 때마다 너무나도 보는 내가 행복해. 우리 아이들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해. 사랑해. 와!
1: 목사님 그리고

0: 담임 목사님께 한 말씀 하셔야죠. 네. 네, 오늘 이 자리 응원해 주시고 보내주셨을 텐데 목사님께.
1: 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이 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문영원 담임 목사님, 늘 우리 요초등부를 위하여서, 우리 꿈밭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꿈밭 아이들이 감사답니다, 목사님. 오늘은요, 광주 첨단 겨자씨 교회 꿈밭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 다르네요. 네, 이런 첨단 겨자씨 교회로 초청하는 전도 메시지를 아윤이가 준비했다고요. 아윤이?
2: 네.
0: 네, 준비됐나요?
2: 네. 네.
0: 초청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2: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해 봅시다.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첨단 겨자씨 교회로 초대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가 즐겁고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주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첨단 겨자씨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놀러오세요.
0: 꼭 놀러오세요. 아윤이가 이렇게 전도의 메시지, 초청 메시지를 했습니다. 첨단 겨자씨 교회 정말 좋아요?
3: 네!
0: 좋아요?
3: 네!
0: 네, 교회 가면 더 큰 아이들의 함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방문하고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과 그 예배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태도를 보고 깜짝 놀라서 꿈밭을 꼭 한번 방송을 통해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강청해서 오늘 방송에 모시게 됐습니다. 첨단 겨자식의 꿈밭 찬양단 아이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모두 소개하지 못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문자메시지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소개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자, 몇 분 만나볼게요. 9907님. 아, 첨단 겨자씨 교회 꿈밭 찬양단 아이들이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듣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교회에서 만나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네요. 이렇게 주셨고, 든든합니다. 모두 축복해요. 오늘도 흐뭇하게 마음에 담게 되는 뜰한 라이브 음악실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8993님께서 두 형에 이어 셋째 아들에게도 꿈밭을 권면했지만 형들의 훈련받는 모습에 뒷걸음질 치던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뒤늦게 드럼으로 찬양팀을 섬기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나의 미나,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이 되길 엄마는 항상 기도해 사랑해. 미니에게 자 하고 싶은 얘기, 엄마에게.
4: 엄마 귀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세요.
0: 네. 그리고 0904님, 와, 우리 진화가 캠프 때 엄청 은혜 많이 받았네. 예수님 닮아가는 진화, 아,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진화가 되길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응답됐네. 오, 이렇게 보내준 분도 계시고요. 우리 하람이 사랑해. 그리고 이모 고모는 등장했지만 삼촌은 처음이시죠? 아이오니 삼촌 최은호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지만 꿈밭 찬양팀을 하는 걸 볼 때마다 아이들이 정말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소망이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시원한 빙수라도 사주고 싶네요. 아윤아! 예, 아윤아 카드 받아가. 이번에는 삼촌이 등장했습니다. 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오,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구시은 선생님, 오늘 행복한 시간이었고 감사 인사 부탁드립니다.
5: 네, 저희 찬양과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꿈밭 찬양팀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삶으로 예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음 세대로 자라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꿈밭 찬양팀과 그리고 첨단 겨자씨 교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방송 출연한 친구 중에 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하는 얘기가 있나요?

0: 혹시 마지막 기회인데요. 예, 그래요. 오, 너무 귀여운. 예. 다시 한번 본인의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1: 고은열입니다.
0: 네, 그래요. 어떤 얘기하고 싶어요?
1: 엄마한테 그 사랑한 그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0: 네.
1: 그 이쪽에서 말을 하고 싶습니다.
0: 그래요.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얘기. 자, 엄마 사랑해요. 얼마만큼 사랑해요, 엄마?
1: 우주만큼 사랑해요.
0: 우주만큼 엄마 사랑한대요. 힘을 내세요. 정말 아들 잘 키우셨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했나요?
2: 네!
0: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내 마음의 한자리 올려드리면서 오늘 사랑이들아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첨단 겨자시교회 꿈밭 찬양팀과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확하게 계산했는가라는

0: 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정확하게 계산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났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오히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위치로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십니까? 당장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지요. 더 나아가 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 목숨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처럼 무거운 요구를 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나를 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목숨을 잃으라고 요구하시는데 단순히 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서, 심지어 민주화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놓아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목숨을 바쳐야 될 대상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약속도 하시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은 그 목숨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내놓아라 여러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죽은 사람에게 내가 다시 생명을 주겠어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고 요구한다면 또한 자기를 위해서 죽으면 내가 너에게 다시 생명을 줄게 이렇게 약속한다면 우리는 그를요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이비 교주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거짓말쟁이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말이 참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단지 우리와 똑같은 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또 놀라운 말씀을 스스로 하십니다. 5장 21절입니다. 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심같이 다시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신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봐보세요. 이 세상에도요 예수님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 믿으면 구원받아. 나 믿으면 죽어도 살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보기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한 3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이 참으로 맞는 주장인지 참된 주장인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장 당신을 위해서 죽은 사람 중에 산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럴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은 고치실 수 있지만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살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한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과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 사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죽음을 다스리시는 생명 자체이십니다. 죽은 자에게 말씀 한마디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마지막입니다. 돈도 권력도 지식도 의학도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부활과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우연히 살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만 살리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도 죽었는데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표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은 더 위대한 사건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중요한 의미를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9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였다는 것이죠. 이 첫 열매라는 의미는 단지 첫 번째 바로 열매라는 뜻이 아닙니다. 첫 열매가 열리면 뒤이어 풍성한 추수가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을 보증하는 바로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어디리라? 이 말씀은 막연한 일어나 종교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친히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로 보증하신 확실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삶, 그것은 충동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러 무모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삶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을 잃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정확히 계산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뛰어드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만이 걷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한 가짜 신앙들은 계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계산해봐,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앞둔 왕은 먼저 자신의 군대로 상대를 이길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군사의 수와 전략을 살피고 싸움을 시작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충분히 계산해 보겠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이유와 같이 먼저 그 대가를 헤아려야 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잃을 수도 있지요. 명예와 지위를 잃을 수도 있지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잃은 것만 계산한 것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죠. 예수를 따를 때 무엇을 잃을 것인지를 계산했다면 이제 예수를 따를 때 무엇을 얻게 되는지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계산이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신도 보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보았습니다. 가나안의 신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느 신이 참된 신인지 누구를 섬기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충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계산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유익이고 그리스도를 잊는 것이 가장 큰 손해라는 계산이 그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계산하지 않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이 걷는 지혜로운 길이며 지식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율법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누리라고 부르시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명령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예수님의 초대, 바로 생명의 초대가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지요. 가지가 살아있다는 것은 가지 안에 독립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또한 맺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생명을 내게 연결하라. 너의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라.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 부분을 접붙임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 그게 뭡니까? 참 감람나무에서 잘린 거지요. 돌 감람나무에서 생명이 끊어진 거지요. 그런데 그 가지를 어디로 붙어요? 참 감람나무에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돌 감람나무의 생명은 사라져버리고 참 감람나무의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아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 되었던 삶을 끊어버리고 거기에서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은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접붙임을 받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예수님은 이런 삶을요, 오늘 본문에서는 3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38절과 39절

0: 들은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지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하곤 합니다. 질병을 그래서 십자가라고 말하고 가난과 실패,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혹은 상처, 억울함을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을 십자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십자가는 로마가 반역자나 노예를 처형하던 가장 잔인한 사형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단지 무겁고 괴로운 짐을 지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짊어지고 간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자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 뭘까요? 자기 계획일까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걸까요? 자기의 명예일까요? 자기의 권리일까요?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중요하지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다 부질없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자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단지 이 세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힘이 필요할까요? 그건 바보지요. 죽는데 뭐가 그에게 필요할까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생명,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강도짓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죽음을 기다리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강도가 자기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통해 뭘 보게 되죠? 바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의 왕, 죽음을 정복한 생명이신 예수를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놀랍게 대답하십니다.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은 참말이다 이 말이죠. 내 말은 진리다 그 말이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 막연한 위로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강도에게 주어진 말씀은 고통이 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바로 영생에 관한 소망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진 자들의 소망은 뭘까요? 이 소망이죠.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크신 예수님을 붙잡아라 이 요구입니다. 예수 생명을 붙잡아라. 예수만 소망으로 삼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예요. 십자가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이르는 길이며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이며 예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바로 상황입니다. 우리는 고난 자체를 좋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만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둘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 학대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게 자기 학대죠. 그러나 자기 부인은 뭡니까? 자기 부인은요.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인 겁니다. 내 뜻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계획을 더 붙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네 자신을 죽여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소망으로 삼아라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잃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계산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교회 노래가 좋아갖고 아, 교회 가면 좋아 마음이 편해 그럼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가면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환영해준 사람이 많아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닐 수 없어요. 반대로 나 교회 안 갈래 저 사람이 나를 너무 미워해 나 교회 오면 환영도 못 받고 나한테 인사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 예배를 올 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여러분이 예수만 사랑하며 예수만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여전히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정확한 계산 속에서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는지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이 나온 거예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잃은 건 잠시요. 얻는 건 영원한 것이다. 잃은 건 이 땅의 것이고 얻는 것은 저 하늘의 것이다.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말씀의 부화. 지금까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71-1091, 571국에 1091번, 광주 은혜의 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보화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7일 11시 전남 목포, 무안남부, 전북 군산어청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펴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FM.
1: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걸음을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더위 속에서도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멈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시원한 은혜로 우리의 하루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7일 금요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호남 권역 4개 지사가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으로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응답 사연도 보내주시면 함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주리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방송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은 호남 권역 4개지사 광주, 전북, 목포, 전남동부 청취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 여수 지역 고소동에 위치한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3일교회 김대진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사모님. 네.
0: 목사님 특별히 오늘은 호남권역 4개지사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인데요. 우리 호남권역 청취자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 아, 예, 호남권역 성취자님들께 주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날씨가 너무 많이 덥잖아요.
1: 네.
0: 우리가 덥다고 지쳐있을 때가 아니라 더욱 기도하면서 또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여 시원하게 응답받는 우리 애청자들 되시라고 귀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호남권역 4개지사 극동방송과 또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시원한 응답들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이 날에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울 때든지 추울 때든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제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으면 우리 하나님 없이는 저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곤란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 마음에 힘을 주소서.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에 모든 가정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호남권역 4개지사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 사연은요. 좀 특별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겨울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모찌어 씨는 강원도 피난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한 한국 소년 킴을 만났습니다. 전쟁 폭격으로 집과 아버지를 모두 잃었던 이 소년은 모찌어 기자를 도와서 사진 촬영도 하고 참혹한 전쟁터 속에서 서로를 가족처럼 깊이 의지했습니다. 모지어 기자는 크리스마스 무렵 소년의 집을 직접 찾아가 그의 가족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1952년 여름 부대가 철수하면서 두 사람은 아쉬운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최근 그의 아들인 로버트 P. 모지어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며 국가보훈부에 간절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아들은 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며 아버지가 생전에 늘 그리워했던 그 소년을 꼭 만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1935년에 37년 사이에 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킴, 전쟁의 아픔을 사랑으로 채워주었던 이 기적 같은 만남이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소년 킴을 아시는 분은 극동방송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참 따뜻한 사연이죠.
1: 예,
0: 네. 그래서 정말 아버님께서 얼마나 이 소년 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 아들이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 꼭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참 멋집니다. 네. 우리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 잿더미 속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피어

0: 나나 꽃척 같이 아름다운 얘기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 같습니다.
1: 아멘.
0: 두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 있기를 원하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 가운데 그 뒷면에 이렇게 아름다운 많은 이야기를 숨겨두시고 하나씩 저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저희의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맺혀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것이기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1: 아멘.
0: 또한 이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기자와 또한 소년으로 만난 두 분의 만남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끈끈한 기억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고
1: 아멘.
0: 로버트 모지어 씨는 소천하였으나 아직 그 아들이 잊지 못하고 이 형제를 찾고 싶어 하는데 할 수 있거든 만나서 이 아름다운 얘기의 뒷얘기를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며 아멘. 나누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대한민국을 축복하셨고 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며 또 한국에 남아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발판 삼아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 방송 들으셨죠? 함께 기도하여 반드시 로버트 김 씨를 만나 정말 기쁨을 나누기를 저희들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름다운 사연을 전해주셔서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우리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595님, 카준호의 남편이 다닙니다. 가정에 들어오지 않은 지 10년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0: 네, 그렇죠. 어떤 분이 원수를 만나면 도박을 가르쳐라 이런 얘기가 하던데 10년 동안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인의 마치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산을 옮기시고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니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 집 나가고 잃어버린 영혼을 저희가 기도할 텐데 같이 기도하십시다.
1: 아멘.
0: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카지노에 중독이 되어 10년대 가정에 들어오지 않은 남편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저희는 무리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거는 또 잃어버릴 수 없는 거는 우리가마저 이 영혼을 잃어버리면 누가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으며 이 영혼을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부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마치 재판관을 찾아가 밤낮 부르짖으며 그 원통함을 해결해 달라고 했던 과부의 기도처럼 밤낮 기도할 때 선하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사람의 의미로 할 수 없고 또 마치 흑암의 큰 권세가 족쇄를 채우듯 붙들고 놔주지 않는 이 일에 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중독이 끊어지게 하시며
1: 아버지.
0: 도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1: 아멘.
0: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1: 아멘.
0: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버린 이 남편에게 너는 이제 자유다라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기도하는 여인에게 다시 한번 큰 기쁨의 은총을 하늘로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영혼의 구원을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오구이님, 정말 남편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짧은 두 줄이지만 저희한테 많이 느껴졌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우리 오구이님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들이 일자리를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속히 구해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셨습니다. 목사님.
0: 예, 이게 한두 분의 마음이 아닐 텐데요. 지금 저희 상황에서 저도 아들이 있고

0: 미래가 참 불투명해서 기도가 많이 됩니다만 제가 익명으로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을 위해 기도할 텐데 우리 이런 비슷한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아멘.
0: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저희가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1: 아버지.
0: 잠시 잠깐 저희 자녀들의 삶의 여정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 이 아이들이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자리보다 우리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며,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앞길이 열리는 경험까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간증을 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주십시오.
1: 아멘.
0: 앞길에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안 되는 것들이 되는 것, 그 기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사랑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아멘. 하나님께 아멘, 기도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샵 9750으로 아멘이라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익명으로 보내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녀를 가진 어머님들의 마음이실 겁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650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분노를 내려놓고 가정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가족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3 아들의 입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대학으로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간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담담히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남편과 또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셨어요, 목사님.
0: 이 짧은 사연에 정확하게 이 가정의 형편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근데 보내시는 분의 가정이 지금 남편의 아마 폭력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고3인데 참 좋은 케어와 돌봄이 필요한 때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좀 속상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며 함께 이 기도를 부탁하신 5650님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것을 같이 고백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픈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5650님,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남편이 분노하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그 분노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과 그 어둠의 세력들과 폭력들을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로 압제당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로 마귀와 분노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죽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이 남편이 예수를 알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하늘로 새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가정의 평화를 누릴 수 있으니 자기 힘으로 가정을 바꿀 수 없음을, 또 자기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환경을 바꿀 수 없음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1: 아버지,
0: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또한 알게 하시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특별히 그 가정 안에 고3 아이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로 상처받지 않게 하시며,
1: 주여,
0: 그 정서의 안정감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이 아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 학업을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지혜를 주셔서 그 앞길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소서. 이 일이 아이의 삶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소서.
1: 아멘.
0: 이 일이 아이의 삶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며,
1: 아멘,
0: 오히려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이 아이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며

0: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오류공우님의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 좀 올리셨는데 저희들도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은 호남권역 4개 지사 광주, 전북, 목포, 전남동부 극동방송이 함께하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품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면 마음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전국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과 빛을 들고 세상으로 두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목사님, 이제 2026 나라사랑축제가 6일 남았어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될 나라사랑축제예요. 목사님, 우리 지역에서 주신 다음 세대에게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장이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호남권역 애기지사가 같이 방송하고 있는데 호남권역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더울까 봐 걱정하시는 분, 실내체육관 굉장히 시원합니다. 6시 30분부터 입장합니다. 또 목사님, 이왕 오시면 6시에 일찍 와서 줄을 섰다가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큰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죠?
2: 네.
1: 네, 목사님. 202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202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특별히 극동방송에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 일이 또 많은 아이들이 이 7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연습을 하며 땀 흘리며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일이 헛되지 않고 또 복이 되고 축복이 되어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낯선 우상 숭배했던 나라가 어떻게 주님께 복을 얻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며 또 주님이 하신 일이 기억되고 전해지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간증처럼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2: 준비하는 사람들, 또 스태프들, 직원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더운 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사고 없게 하시며 오가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 또한 손님들도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2: 또한 우리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기도하며 준비할 텐데 이 아이들의 건강과 이 아이들의 컨디션도 하나님 지켜주시며 아이들 안에 기름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

0: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이 행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미래의 믿음의 사람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목사님이 2021 나라 사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621님. 사랑의 하나님, 1차 항암 치료 후 집에서 지내고 있는 동생이 어제 평안히 자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속이 메스껍고 배에 복수가 찼는데 복수가 빠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이 되지 않고 부작용 없이 항암 치료 잘 받고 완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라고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제는 참 평안히 주무셨다고 하네요, 목사님.
0: 아, 참 평안히 자는 것도 좋은 징조 같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동생을 간호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062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 속이 메스껍고 배에 복수가 차서 참 힘들 텐데, 이 모든 일들이 완화되고 또 않게 되기를 원하며, 또 암이 전이되지 않고 치유 과정이 순전하여서 항암 치료가 원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늘 평안한 잠 허락하시며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래서 이 치료 가는 동안 실망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기도하나니 주님 응답하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0612님 동생을 위하여 저희들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만 나 모든 삶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여 유방암 폐림프 전이로 항암 치료 중인 어머니께서 암 전이 재발 없이 살아가 자녀 또한 앞길이 열어지고 상한 마음과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돕는 배필과 돕는 친구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정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여 믿지 않는 가족, 친인척,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족을 만나주셔서 살려주소서라고 익명으로 어머니께서 지금 암투병 중이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네, 그리고 어머니와 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연이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간절함이 저희가 읽혀지는데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1: 아멘.
0: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암투병 중인 어머니 또한 치료 중인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며 이것이 전이 되지 않고 재발 없이 잘 치유되기를 기도하는데, 무엇보다 이 어머니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 삶의 치유자시며 예수가 우리 삶의 축복이며 예수가 우리 삶의 능력이니 예수님 없이는 이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마음의 어떠함과 육신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니 마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그 여인의 믿음이 동일하게 작용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일이 이 가정에 있게 하소서.
1: 아멘.
0: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
1: 아멘.
0: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목사님께서 정말 기도 제목 대로 조목조목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으시기를 저희들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921호님. 74세인 친정오빠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자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평소와 다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0: 걷고 있습니다. 속히 빚으로부터 놓임을 받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영이 임해 강력하게 기도하며 힘을 얻어 어려움들을 돌파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친정오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렸는데요. 74세면 아직 젊으신데요. 목사님, 그죠? 네.
1: 젊지만 젊지 않는 나이고요. 사실은 뭐 저희 교회에도 그렇고 주위에도 비슷한 상황이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 참 이분들을 위해 기도를 할 때 제가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이분들은 사실은 마음이 약해지고 옆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경향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어린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모든 사람의 모습이어서 그 옆에 계신 분들도 참 함께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5세인 젊은 것 아직 나이가 많은 한창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여전히 강한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마음에 힘을 잃어버린 어른 같으나 그러나 그 마음에 아직 어린아이 같은 이 오빠를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한 간구를 주님 들으십시오.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경제적인 것도 많이 없어지고 사회적 지위도 잃어버릴 때 외롭고 힘들고 또 마음이 많이 슬플 것입니다. 주님 이때 하나님 만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는 또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사람도 소망이 아니고 돈도 소망이 아닌 걸 반드시 알게 하시고
0: 아멘.
1: 우리 주님만 구원이신 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는 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74세인 오빠를 위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라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시라고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소망의 기도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특별히 오늘은 호남권역 4개 지사 광주, 전북, 목포, 전남동부 극동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 전남동부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피디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간절한 기도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늘 강건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만 의지하며 시원한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이진아 PD 진행의 여천은영교회 사모 조혜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2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흥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주둔한 이방인 장교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요파에 베드로를 찾으라고 지시합니다. 고넬료는 곧장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역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임하사 그릇 안에 담긴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부정한 짐승을 먹어선 안 된다는 율법 준수자인 베드로는 세 번이나 거절하죠.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어 이 의미가 뭘까 의아해할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는 집 문 밖에 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1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요. 그들은 집안 사람들을 불러 혹시 이 집에 베드로라는 분이 있습니까? 묻죠.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해석 못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이때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세 사람들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설명하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거리낌을 극복하게 도우시죠.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베드로인데 무슨 일로 왔냐고 묻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청해서 말을 들으려 한다고 대답합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고넬료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베드로는 떠나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전히 알지 못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머물렀던 요파는 과거 민족주의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쳤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파에서 베드로를 불러내어 이방인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도착하죠. 이때

코넬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친족과 또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두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이방인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준비를 다한 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오실까? 베드로라는 선생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에 가득한 채 꼭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그들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도 매주 이런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기다려야겠습니다. 가족들을 다 모아 말씀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또 주일이냐? 아이고 늦잠 자려고 했는데 대충 졸다가 놀러나 가자 해서는 안 되겠죠. 겨우 일어나서 졸린 채 임하는 것과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몸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명설기라도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준비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을 깊이 터치하는 운동력 있는 인격체로 말씀이 다가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0문에서도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구원의 효력이 있는가 묻습니다. 답은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약 5년 8개월에 걸쳐 1000번이 넘게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말씀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자세는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다릴 때 마침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는 즉시 제지하고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당신은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보통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도 은근 이런 대접을 즐기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과도한 영접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봅니다. 약간은 들뜬 표정, 반짝이는 그들의 눈을 받겠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을 꺼리죠. 그럼에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온 이유는 뭔가? 베드로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인 것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인 당신들의 요청을 따라 감히 이방인 집에 왔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발생할 혹폭풍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서 왔다고 하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는 때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편견, 가족의 반대나 혹은 다른 성도의 저항, 비난, 모르는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사양하지 않고 꿋꿋이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권력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구원은 면제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로 된다고 말씀하시기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그런 예입니다. 모든 분이 작은 일부터 말씀이 그러하다면 이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왔다며 무슨 일이냐고 묻고 고넬료는 대답합니다. 나흘 전 집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 중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요바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했고 그래서 베드로 당신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보내려고

부모와 가족, 친구들의 자세는 진지하고 엄숙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렸고 이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라는 모든 말씀에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 베드로를 하나님 종으로 확신하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듣기 좋은 복이든 마음 불편한 책망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고 말씀이 나의 영혼, 우리 전 삶을 구원하고 다듬고 회복하는 데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순종의 자세로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용감하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우리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47-5676번 010-4147-5676번 주뜻우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월성교회 김광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장하며 믿음이 굳건히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에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학교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화합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절기에도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이웃에게 시원한 공간과 생수를 나누며 상생을 실천하는 교회들의 노력이 지역사회의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전북 전주 효자동교회는 최근 교회 주차장 옆에 13제곱미터 넓이의 키즈 스테이션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무더위 쉼터로 개방했습니다. 효자동교회는 방학 전까지 인근 우전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4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 400개씩을 전달했습니다. 진영훈 담임 목사는 동네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30% 이상 비싸더라도 대형마트 대신 동네 편의점을 이용했으며 전도나 교회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조건 없는 환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1층 로비와 신길동 쉼터를 개방해 매일 100여 명의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에게 시원한 생수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은정 총무 목사는 폭염 속 쉼터가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라며 이동 노동자를 향한 교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광동교회 역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초록가게 에어컨을 지속 가동하고 냉장고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대로 봉사하며 어르신과 노동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회 무더위 쉼터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가까운 지역별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 봉사단이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현지를 방문해 긴급 구호활동을 펼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지진 피해가 극심한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주 등을 찾아 이재민 실사를 진행하고 5천만 원 규모의 구호키트와 어린이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김종명 사무총장은 현지 주민들이 무너진 집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가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베네수엘라 침례회 총회 및 현지 NGO와 협약을 맺고 구호사역을 현지 기독교 리더들에게 위임해 투명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남은 구호물품도 현지 봉사자들을 통해 지속해서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방학 사교육 일정 속에서도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 시간과 재능을 내어놓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여름 성경학교 현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풀향기교회는 교회 내 필리핀 공동체 아동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본당을 열대우림으로 꾸미고 영어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94세 김남춘 장로부터 중학생까지 전 성도가 준비에 동참한 가운데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06명의 다음 세대가 참여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단법인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 청소년 학원 선교회도 열악한 환경에 65개 미자리 교회와 지역아동센터를 도우려고 여름 성경학교 물품 보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선교 회원들은 손 선풍기와 물총 등 현장 물품을 상자에 담아 포장하고 다음 세대가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세상을 떠난 아내를 대신해 두 어린아들을 홀로 돌보는 남편의 사연이 깊은 안타까움을 자아낸 가운데 사별의 고통을 신학적으로 조명한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와 부산 옥토교회를 거쳐 현재 부산 석포교회에서 사역 중인 김성룡 목사는 지난 2021년 아내를 뇌종양으로 떠나보낸 뒤 겪은 깊은 상실의 과정을 담아 신간 사별신학을 편했습니다. 김 목사는 슬픔을 억지로 참거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감추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울부짖고 아픔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치유와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자는 욥의 절규와 야곱의 탄식,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하며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남겨진 성도에게 신앙의 유산을 깨우고 사명을 재발견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별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는 힘은 죽음 너머의 부활과 천국 소망을 붙드는 데서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남해 앞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 복음의 정수를 선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사건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압도적인 영적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미 예정하셨고 부르셨으며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대적이나 악한 사탄의 계략도 결코 우리를 지배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파놓은 그 어떤 함정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앞에서 완벽하게 무력화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완벽한 선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의 유혹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며 우리가 직면한 대적의 그 어떤 강한 반대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시련과 환난은 불쑥 찾아오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살아가며 뜻하지 않게 마주하는 배신이나 실직, 두려움이나 질병, 그리고 인간적인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가장 찬란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의 도구로 바꾸어 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물을 가장 아름답게 지휘하시는 우주의 지휘자이시며 거룩한 화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내일 어떤 거친 파도가 삶을 흔들지라도 하나님께서 100% 내 편이시다라는 이 거대한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에

0: 극동방송과 함께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2: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 광진교회 시흥성전을 섬기고 있는 김종균 집사라고 합니다. 버스 운전하고요. 운전한 지는 거의 한 15년 돼갑니다. 인천에서 강남 왔다 갔다 하는 광역버스 운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나갈 때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민원을 이전에 안 들어고 말씀 방해하는 세력들을 없애달라고 선포하고 듣고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겠고 해달라고 기도하고 운행 시작합니다.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극동방송을 버스 안에서 들려주고 계신 김종균 집사님을 오늘 만납니다. 집사님은 극동방송을 처음 어떻게 접하셨을까요?
2: 믿기 전에는 이제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어진 거였는데 믿음이 나서부터 기독교 방송이라고 있잖아요. CBS인가. 그 방송을 들었는데 그 방송 아침에 잠깐 하고 한 7시인가 8시인가부터 이렇게 막 세상 방송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거밖에 안 하나 보고 나 아침에 뭐 설교 잠깐 하고 찬송 잠깐 부르고 만화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저기 점심 식사 마치고 같은 동료 기사 차를 탔어요. 근데 마침 그분이 믿음이 있으신 분이었나 봐. 근데 점심시간 때인데도 찬송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극동방송이라고 몰라요. 나 이거 맨날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이제 계속 듣게 됐죠. 저는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런 걸 좀 많이 좀 해소시켜준 말씀 듣고 찬양 듣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고 운전하면서 오늘은 또 어떤 기쁨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감이 있죠.
3: 김종균 집사님은 아내를 데려다주다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2: 집사람이 교회를 다녔었어요. 저기 교회에 이제 그래서 자꾸 나고 저보고 가자 그러는데 나는 교회 가기 싫다. 아니 사람이 그냥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거지 내가 왜 신을 의지하고 사냐. 그런 철학이라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나 저기 교회까지만 좀 태워다 주라. 자기 교회 좀 데려다 달라. 그렇게 알아서 교회를 데려다 주는데 나 교회 들어가게 하지는 말라. 집사람 태워다 주고 이제 애들 태워다 주고 그러다 보다가 이제 한 번은 집사람 교회 들어와서 기다리지 말고 좀 앉아있다 가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니다가 시간 남으면 가서 말씀 좀 듣고 뭐 믿음 있어서 듣는 게 아니라 제 집사람 태워다 주면서.
3: 이렇게 우선 예배당으로 들어와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텅 빈 버스 안에 남겨진 성경책을 통해 김종균 집사의 마음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2: 차고 잠바퀴 돌면은 이렇게 분실물 같은 거 보려고 한번 돌거든요. 청소도 한번 해주고. 근데 딱 의자에 성경책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왜 버리고 갔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하다가 타자에서 갔다 다시 이제 출발을 하면서. 근데 자꾸 이게 성경책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책이 뒤고 두고 갔나. 그때 이제, 이게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런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르려고 이 성경책을 여기다 두고 갔구나. 그때부터 이제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다 이렇게 확신이 들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내가 지금 산사 보니까 다 은혜였다고. 내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인도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3: 김 집사님은 민경설 광진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 한마디를 지금까지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2: 그 설교 주일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라. 그러면은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그 말씀 듣고 잘 하는 게 뭔가 지금도 고민이지만 잘 믿는.

0: 이게 뭔가 그 말씀이 지금도 저희 주일 설교 말씀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1: 전파 선교사로의 마음이 있던 차에 마침 모집 생방송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고3 따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의 씨앗을 심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0: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니까 그 마음은 있었는데 고 제 큰애가 고3일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 애들 대학교 좀 좋은 데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큰애 이름으로 그때 마침 저기 전파 선교사 모집한다고 특별 방송을 하시더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애 기도 제목 좀 올리자 해가지고 처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서울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1: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부르고 계실 수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대사명,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전파 선교사, 이 복된 자리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가희야, 준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아빠, 엄마 말 잘 듣고 착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줘서 고맙다. 아빠가 바라는 거는 이렇게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그런 것보다도 항상 믿음 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나보다 좀 낮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 위해서 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리고 항상 다른 세대가 아닌 그 믿음을 가진 그 다음 세대가 되기를 아빠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소망 품고 꿈꾸는 그런 건강한 믿음 가지고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랑한다 얘들아. 장서영 권사님, 가족들 믿음 안에서 이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두 딸들과 그리고 부모님 항상 제 귀에 기도하고 교회에도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에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가정 지혜롭게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장 권사님.
1: 광역버스 안에서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김종균 집사님께는 기도 제목과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0: 방송을 좀 극동방송을 요즘 계속 틀어놓고 다닙니다. 차에서 운행할 때 거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민원 제기 안 하시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과 이렇게 찬양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해서 문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이 말씀 한번 해주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방송제 알고 이게 틀고 다니는데 뭣도 모르고 틀고 다니는데 막 방송 꺼달라, 뭐 볼륨 줄여달라 이런 사람들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다툼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어느 분이 내리면서 간식 가고 메모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또 이렇게 뭐 항의글 써서 이렇게 줬나 해서 이렇게 봤더니, 형제님 감사합니다. 형제님 때문에 저희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메모를 주셨더라고. 그래서 그분 주신 메모 듣고 다 열심히 이렇게 방송 틀고 다니는데, 그분께 감사하다고, 좀 어느 분인지 모르시지만 그분께 감사하다고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전하고 싶네요.
1: 복소리, 오늘은 이렇게 김종균 집사님을 목소리로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한 들판에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땅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쓸모없는 땅이었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한쪽 귀퉁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잡초가 아니라 언젠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비옥한 농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땅의 주인과 마주친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굉장한 땅이네요. 그러자 주인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잡초만 보며 이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지만 당신은 이 땅의 가능성을 보았소. 당신이라면 이 잡초를 걷어내고 풍성한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고민하게 될 때가 참 많은데요. 어떤 길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1: 좁고 협잡하지만은 거기는 천국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해야 그 고생의 길이죠. 그러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영광의 길이 될 수 있죠.
0: 아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길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또 여러 찬양들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승객 여러분은 모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걱정도 많고 근심도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3: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해결체예요. 그래서 너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라. 또 찬양하라.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2: 예, 벌써 찬양 여러 곡이 추천된 것 같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또 기도에 관련된 찬양, 찬송에 관련된 찬양들 저희가 꾸려서 함께 듣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조선 땅에서 어린 두 아들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픔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앞에서 무슨 말로 자신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선교사는 긴 설명 대신 한편의 찬송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프레데릭 쉐이블린 밀러, 한국 이름으로 민로아 선교사입니다. 1892년 조선에 들어온 민로아 선교사는 경신학교의 전신인 예수교학당의 교장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쳤고 종로에 연동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후 청주로 사역지를 옮긴 그는 충북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육에 힘쓰며 충북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사할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1905년에 발행된 장로교 찬송가 찬형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목은 주는 풍성함이었고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누구신고 하니. 네, 100여 년 전 조선교회가 예수님을 묻고 고백하던 말투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더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이 찬송은 외국 찬송의 번역말이 아니라 민로아 선교사가 직접 우리말로 지은 한국어 창작 찬송입니다. 민로아 선교사는 우리말에 어울리는 찬송을 만들기 위해 한국의 시와 노래를 직접 연구했는데요. 그는 한국의 노래가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서로 짝을 이루는 말을 나란히 놓아 뜻과 리듬을 살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도 잘 나타납니다.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서로 짝을 이루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려운 신앙용어로 설명하지 않고 눈물 흘리고 가난하며 낮아지고 붙잡힌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의 선율을 만든 사람은 사회계약론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입니다. 루소가 음악을 연구하고 오페라까지 직접 작곡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선율은 루소가 1752년에 발표한 단막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에 나오는 기악곡으로 훗날 찬송 곡조로 편곡되었는데 루소의 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선율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게는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치고 주먹 쥐고 이 동요로도 친숙합니다. 어린 시절 손동작을 따라 부르던 동요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같은 선율이라는 사실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러나 정작 루소가 활동하던 18세기 프랑스의 궁전과 오페라 무대에서는 화려한 장식과 복잡한 화성을 갖춘 바로크 음악, 높은 성악기교를 요구하는 그런 음악

0: 기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소는 화려한 기교보다 사람의 말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쉽고 분명한 선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루소의 차분하고 소박한 선율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또렷하게 들려주고 이어지는 가사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비록 루소가 신앙 고백을 위해 만든 선율은 아니었지만 프랑스 오페라에서 시작된 이 곡조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 조선에 도착했고 민로와 선교사의 우리말 가사와 만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고백하는 한국교회의 오랜 찬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0여 년 전 예수 누구신고 하니로 시작된 질문은 우리에게도 같은 물음을 건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동안 그 질문이 마음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은 종이 위에 적힌 글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선명하게 써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백은요, 호서대 설립자이신 고 강석규 박사님의 고백이었는데요. 고 강석규 박사님은 101살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더욱 귀하게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한 시간 동안 풍성하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속히 건져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정도로 힘든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이 비밀이 친 그물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자신의 죽음을 의식한 말입니다. 물론 그는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까지 믿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 자신이 원수의 수중에 있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것으로 말하며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고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모든 일의 배경이 사무엘상 23장이라면 다윗은 앞에서 살핀 시편 54편의 내용을 고백하고 그 이후로 십 사람들까지 가세에서 쫓기는 상황에서 이 내용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때

아니더라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앞이 안 보이고 마음의 근심으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는 일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길었으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미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기력이 약해지고 자기 뼈가 쇠하여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쇠하다라는 표현은 그가 부서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과 영혼과 몸, 곧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힘이 사라지고 생명이 점차 시들어가는 것을 슬픔과 탄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든든한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1: 네네.
0: 이 말도 안 되는 여러 규칙들을 북한 주민분들이, 해외 나와 있는 북한 주민분들이 어겼을 때 크고 작은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집단 사회인 만큼 또 북한에서도 이 연좌제가 있는 만큼 과연 혼자만 처벌을 받을지도 싶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거를 뭐 방조하거나
0: 네.
1: 혹은 그냥 모른 척하거나 이거를 막 개선해라 막 이렇게 옆에서 소리 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다 처벌받는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해상, 건설업, 수산업 이게 각 지역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뭐 개인의 실수나 규율 위반이 뭐 그냥 본인에게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노동자뿐만 아니라 현지 관리자, 당비서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0: 네.
1: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본국의 가족까지 아예 뭐 동떨어져 있어 이거를 어떻게 제지할 수도 없는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통치 방식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람을 아예 뭐 나쁜 짓이라든지 아무런 행동까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통치 방식의 연장이고요. 해외 파견 조직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 그룹 전체의 조직, 역, 지도력, 실패로 규정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자 그리고 단위 전체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0: 그래도 이게 어떤 단계적인 처벌 방식이 그 수위에 맞는 처벌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처벌을 받나요?
1: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내려지는 조치 그리고 가장 많이 내려지는 조치가 뭐냐면 강제 귀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라. 넌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식의 네. 처벌을 하는 거죠.
0: 근데 보통 그렇게 강제 귀국을 시키면
1: 네.
0: 교환 방식으로 한 명이 또 오기도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도구가 한 명이 사라졌잖아요.
0: 네.
1: 그 도구를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거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단순 음주나 근무지 이탈 같은 경우에도 조국으로 소환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강제 귀국은 그냥 돌아가면 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치적 처벌과 연계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역자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출

0: 신성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토대도 중요하고.
1: 네.
0: 이게 나쁘면 자기 자신 승진을 못해요. 자기 자신 권란을 가진 그런 간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1: 네.
0: 너는 요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은 당연히 일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강제 귀국되면 해당 단위 관리자가 또 해임되거나
1: 네.
0: 또 심한 경우 본국에서

0: 보고서를 발표하셨잖아요.
1: 네.
0: 이 보고서에도 연좌제, 그러니까 가족들, 북한에 있는 가족들까지 처벌을 받았던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있을까요?
1: 이게 없는 게 좋을 텐데, 좀 안타깝게도 있어서 저희도 좀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수산공장에서 파견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주나 실수로 인해서 전체 팀이 함께 징계되는 관행이 좀 일상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탈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전체 팀 전체가 즉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송환이 되거나 철수되거나 귀국 후에는 집단 총화와 정치적 문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보고서 속 관리자 귀국자, 귀국 노동자 증언에서는 이런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단위 전체가 연좌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내부 통제 방식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이게 그냥 봐주는 식이 없고 진짜 철저하게 집행된다라고 하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사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1: 네.
0: 그렇게 한번 처벌을 받다 보면 동료들로부터의 그 시선들,
1: 그렇죠. 따가운 시선도 당연히 있죠.
0: 은밀하게 이루어진 어떤 따돌림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 거지를 또 조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군중신고법이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북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저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겠다. 해외 파견 현장에서도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근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연좌제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북한이 고집을 하는 걸까요?
1: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만 희생이 되면 그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 이제 역사를 보면 어떤 하나의 극적인 그런 사건 사고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어떤 불의에 막 맞서고 그 불의가 정말 이게 실현되기까지 내가 어떻게든 내 목숨 하나는 바쳐갖고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 전체, 그 가족이 뭐 아빠, 엄마뿐만 아니라 내 사촌, 내 팔촌, 막 이렇게까지 크게 벗어나 내 전체 집안 아예 몰살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그런 거를 이제 은밀하게 좀 주입시키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그럼 실제로 정말 해외에서 그렇게 무슨 잘못을 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돌아갔을 때 가족들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거죠.
1: 뭐 가족 처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좀 제한적이었지만 뭐 도주나 이탈 이거를 북한 당국이 가장 싫어하긴 하는데 이게 발생을 하면 본국의 가족에게 즉각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증언이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해외 파견 자체가 뭐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주자는 충성심 결여, 아까 얘기했던 반동 분자 이렇게 간주되기 때문에 가족까지 감시 대상이 되거나 혹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동자와 관리자는 도주하면 본국 가족에게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는 이 문구를 교육을 받고 북한 파견되기 전에 교육을 받고 출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문서에 명시된 법률은 없어요. 법률이 있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국제사회에서 계속 문제를 걸기 때문에 법률은 없지만 관행에 기반한 사실상의 연좌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노동자들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0: 이렇게 집단으로 받는 처벌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분위기도 분명히 살벌하겠죠.
1: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당연히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좀 뭔가 공유를 하거나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

0: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1: 네.
0: 이 나쁜 환경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 명의 스스로 모두가 처벌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수평적 감시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누가 나의 그런 잘못을 상부에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박탈된 상황에서 강제노동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대체로 이렇게 강제 귀국을 시키는 경우가 이렇게까지 처벌하는 경우가 어떤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 잘못을 해야 하는 건가요?
0: 이제 북한 당국의 그 계획에 어떤 네. 반발을 한다거나 너무 많은 뭐 외화과제를 내린다거나 뭐 어떤 식으로 선전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뭐 말을 엄비슷한 비슷한 얘기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이제 뭐 어떤 봉기 아닌 봉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가장 문제 삼고 이런 문제는 절대 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적으로 교양하고 강조하고 실제 집행을 하면서 스스로가 깨닫게 만드는 네. 그런 전략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게 분명히 북한 주민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는 너무나 익숙한 구조일 테죠.
0: 네.
1: 연좌제가 수십 년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경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이게 분명한 거는 국제사회가 봤을 때 그 어느 국가에서도 봤을 때 이게 잘못된 거죠.
0: 그렇죠. 협박 혹은 보복, 뭐 제재를 하겠다는 위협. 이게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강제노동의 대표적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북한 해외 노동자의 경우는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관리자, 단위 전체가 처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심각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노동자는 도주나 문제 제기를 사실상 시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엄청 문제인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도 한 명의 문제로 모두가 문책된다는 노동자 증언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게 국제 기준에서는 명백히 강제 노동의 위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 시점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이렇게 뭐 동료의 실수로 함께 나아가서 가족까지 처벌을 받는 구조. 북한 사회 전반부터 노동 현장까지 만연해 있는 북한의 지배 방식인데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사라진 자리에 정치적 감시만이 남는 이 구조 가운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찾아오기를 무엇보다 복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수련회 철이죠. 어제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딸이 지금 2박 3일 교회 수련회를 떠나 있는 상태인데요. 저도 부모라서 딸이 이 더운 날 거기서 잘 먹고 있을지 잘 또 잘지 궁금한데요. 무엇보다도 딸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저도 지나고 보면요, 학생 때는 친구, 공부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게 느껴졌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 원동력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 깨달음을 우리 아이들이 학창시절에 갖게 된다면 더욱 소중하죠. 저는 요즘 자연스럽게 저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매년 이 뜨거운 여름에 찬양축제인 나라사랑축제 준비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아이들을 볼 때 참 대단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요, 아이들이 내가 왜 찬양을 하는지, 내가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외치고 있는지 그것까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기쁘게 오늘도 새끼라를 통해서 찬양하시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내가 매일 기쁘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목소리로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8845번님께서 나라사랑 축제 기대하고 기대됩니다 하고 서천에서 남편과 일하면서 듣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자, 매년 이 극동방송이 이 8.15 광복절 맞이해서 나라사랑 축제를 항상 개최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지역을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이었거든요. 인천 상륙작전 기념으로 했는데 올해는 이제 전남 여수하고 전북 익산에서 이 나라사랑 축제 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이죠.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리고 그 다음 날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은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항상 이제 이 전도방송이잖아요. 우리 새끼라가. 또 극동방송 오직 예수 외치면서 영혼구원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70년간을 뛰어왔는데 이 나라사랑축제도 여러분께서 전도 대상자들하고 같이 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막 동요도 부르고 다양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작년 인천 나라사랑축제 때 창원에서 올라오셨다가 이 공연을 보고 예수님 믿고 다시 교회로 갔던 그 영혼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전도 대상자들 모시고 오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여러분께서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고 현장에서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경기권에서도 이번에 많이 내려가시는데 자 전라남도 지역에서 여수 13일에 여수 진남체육관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전화를 주셔야 돼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여수에 있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몇 명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14일 금요일 자 전북 익산 지역번호 063-854-911번 네, 063-854-0911 이쪽으로 여러분께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수 밤바다도 보시고 네, 전북 익산 네, 또 옆에 보면 군산도 있고 전주도 있고 휴가를 맞아서 휴가철을 맞아서 이렇게 또 이쪽으로 나라사랑 축제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전도 대상자랑 함께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수에 이번에 이제 이순신 장군 또 익산에서 4.4 만세운동 해가지고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이렇게 외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노래로 풀어주는 그런 나라사랑 축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 합창단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슬땀을 흘리면서 아이들이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지금 많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13일 여수 진남체육관 061-650-3800 그리고 14일 금요일 익산실내체육관 063-854-0911번으로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이 전도축제 천국잔치에 많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우리 귀여운 목소리로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도 샵 1069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의정부에서 0688번님 듣고 계시고 광양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송 잘 듣고 계신다고 2483번님 멋진 바닷가의 사진까지 찍어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 고생 많아요 화이팅 하고 9003번님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찬양 죄에서 자유를 엠프렌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 어떤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릴까요?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앤 프렌즈 죄에서 자유를 예수님 찬양 나 자유 얻었네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찬양을 못 듣고 못 부르겠네요. 막 어깨가 들썩들썩 그쵸? 아마 운전하시는 분도 막 들썩들썩 박수치고 싶지만 참으면서 시원하게 지금 아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청곡 주실 분 사연 주실 분 극동방송 어플로 들어오시면 무료 메시지 회원 가입하셔서 들어올 수 있고 50번의 유료 문자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 자 이 여름 자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힘들고 지칠 것 같은데 힘찬 찬양으로 이겨낼 것 같습니다. 1487번인 동탄 셀 예배 드리고 오셨다고요. 자 1732번님이 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네요. 우리 보면은 여름 수련회라고 하고요. 여름 성경학교라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름 찬양학교가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예요. 성경학교.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에 여름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뭐 보면 모세 얘기도 있고 다윗 얘기도 있고 요셉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 얘기가 있어야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한 나의 사랑하는 채

자, 우리 대전의 5976번 우리 권사님이시죠? 우리 주바라기 권사님 건강하십니까? 오늘 생신 진심으로 우리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도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 건강하십시오. 여전도회 찬양대회에서 이 곡으로 1등을 하셨네요. 우리 8329번님 돈으로도 못 가요.

노아의 천국은 마치 찬양 나눴습니다.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자, 경주도 덥습니다. 그치 뭐 다 덥죠. 지금 남대문 출첵 8236번님 여수에서 예 구역 예배 드리고 우리 9572번님 메시지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나라사랑 축제 우리 어린이 합창단 말씀드렸는데 그거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극동방송이 전국에 13개가 있는데 극동방송마다 다 어린이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합창단 13개 다 모이니까 한 700명 정도 되는데 700명의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뜨거운 여름에 지금 구슬땀을 흘리면서 천국잔치 예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3일 여수 예 진남체육관 7시 30분에 있고요. 또 금요일 14일 예, 저녁 7시 30분에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올해는 전라도에서 있습니다. 전라남도 북도에서 있어요. 여수에 있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여러분 신청하실 분 061-650-3800 이쪽으로 미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산에 있는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 예, 854-0911 이쪽으로 여러분께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새끼라를 통해서 아니면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갔는데 아 교회 간 얘기 계약한 얘기를 내가 말씀을 못 드렸다 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드디어 교회 갔습니다

이거 한번 알려주십시오. 제가 방학을 끝냈어요. 이렇게 꼭 좀 알려주시고. 자, 이 여름 예전에 내가 수련회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도 갔는데 지금은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채 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 하는 분 계시면,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분 신앙의 방학생이라고 하는데 방학이라고 한번 문자 한번 주십시오. 선물도 드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샵 1069 문자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다, 하나님과 잠깐 멀어져 있다, 방학 무교, 네, 지금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들고 갈게요. 조화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정자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송 함께 나눴습니다. 차가 엄청 막히지만요 찬양 들으면서 즐겁게 가신다고 9335번님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수원 41도 덥지만 새끼라 들으면서 시원하게 퇴근합니다. 6718번님도 오셨어요. 너무 덥고 지치는데 신나는 찬양에 힘이 납니다. 우리나라 귀한 보배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찬양단 정말 잘합니다 하고 어플로 8235번님 듣고 계시면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자, 3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본인이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지금 듣고 있다. 아, 찔린다 하시는 분 방학, 무교, 방학이 많겠죠? 샵 1069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한번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찬양 나가는 중에 4

0: 0017번님이 언니가 방학이래요. 언니가. 그래가지고 언니 전화번호하고 성함을 지금 문자로 막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데 일단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언니가 전화를 받을 수 있을지. 신호가 갑니다. 언니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신호는 갑니다. 우리 언니 박명숙. 박영.
1: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0: 자, 일반 전화로 가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있겠죠. 한 번만 더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5623. 자, 우리 언니에게 동생의 요청으로 지금 전화합니다. 신호는 가는데,
1: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0: 우리 전화를 안 받네요, 언니. 아,
1: 아유,
0: 동생이신가요? 동생분이죠? 전화를 안
1: 네.
0: 받네요. 다음에는 한번 얘기해놓고 생방송 중에 한 문자 한번 주세요.
1: 네, 그럴게요.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방학이라고 지금 문자를 준 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방학인가요? 본인이 방학이겠죠?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 8633번님, 갑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저 새깨라 김인수 PD입니다. 운전 중 아니시죠?
2: 네.
0: 운전 중 아니에요?
2: 아니에요, 집이에요.
0: 집이에요? 혼자
2: 네.
0: 있습니까? 혼자?
2: 따라하고 있어요.
0: 딸하고 있어요?
2: 네.
0: 본인이 방학 맞습니까?
2: 네.
0: 몇년 방학이에요?
2: 2년 정도 됐어요.
0: 2년 정도?
2: 예.
0: 딸은요? 딸도 방학입니까?
2: 딸은 잘 다녀요.
0: 딸은 잘 다녀요.
2: 예.
0: 저하고 첫 번째 통화인가요?
2: 네.
0: 그쵸?
2: 네, 처음이에요.
0: 처음이에요. 왠지 목소리를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느 지역이세요?
2: 남양주시에요.
0: 남양주.
2: 예, 경기도 남양주시.
0: 남양주. 아까 2년 방학? 1년 방학이요?
2: 2년이요.
0: 2년 방학. 예.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2: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어요.
0: 10년 넘었어요?
2: 네.
0: 10년 넘었는데 잘 듣고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는 2년 정도 방학을 했군요. 오늘
2: 네네.
0: 이렇게 용기 내서 방학이라고 문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 네.
0: 아마 2년 정도 들으셨으면 이 새끼라도 계속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시간대.
2: 새끼를 들었어요.
0: 그쵸?
2: 제가 교통방송을 하루 종일
0: 하루 종일
2: 틀어놓거든요.
0: 드러나요?
2: 네.
0: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8633번님 마음은 여시고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네요. 방학이라고 오늘 처음 보내셨나요?
2: 네.
0: 자,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들이잖아요. 선물.
2: 네.
0: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원하는 선물?
2: 커피요.
0: 커피. 아, 알겠습니다. 요즘 더운 날이어서 그런지 커피 선택하는 분들이 참 많네요. 자, 우리
2: 네.
0: 8633번님, 어떤 이유로 2년 동안 지금 방학을 맡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2: 네.
0: 이번 주부터 원래 다녔던 교회를 가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남양주의 교회를 소개시켜드려도 좋고,
2: 네.
0: 이번 주부터 다시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방송도
2: 감사합니다.
0: 계속 듣고.
2: 네.
0: 어떻게 교회 가게 되면 혼자 가시나요? 예?
2: 저 남편하고 딸하고요.
0: 남편하고 딸하고는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2: 네.
0: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남편하고 딸하고 남편 딸도 계속 엄마와 아내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
2: 네.
0: 꼭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서 한번 결단의 기도 한번 할까요?
2: 네.
0: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2: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2: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0: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자, 우리 8633번이 이번 주부터 꼭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혹시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이 있을까요?
1: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0: 이 찬양을 왜 좋아하세요? 어떤 이유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 제가 옛날에 기도원 갔었는데.
0: 예.
1: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거기 사회자 목사님이 주의 음성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사에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0: 예, 예. 오늘 이 전화 연결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 보내면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지금 전화를 했는데 방금 막 끊어졌거든요. 자, 제가 한번
1: 전화가 왔는데
0: 아유, 받았다가 끊어지네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대전에 계신
2: 통화 중이어서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
0: 서로 전화하고 있군요. 서로.
2: 소리 후
0: 3373번인 제가 전화할게요. 제가. 제가 지금 극동 방송에서 전화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전화할게요.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

0: 듣다가 찬양 끝날 때쯤에 전화가 딱 됐는데 자 우리 3373번님
1: 고객님
0: 전화가 안 되네요. 자, 잠깐만요. 한번. 여보세요?
1: 여보세요? 네, 피디님.
0: 예, 예. 3373번님 맞죠?
1: 네네.
0: 아유, 제가 지금 이제 막, 이제 안 되겠다 했는데 또 전화를 주셨구나. 서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1: 예, 라디오를 같이 켜놨더니.
0: 예.
1: 그래서,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예. 아니, 제가 사연 보고.
1: 아, 예, 예.
0: 이게 보니까 작년에, 9월 정도에.
1: 예.
0: 지금 우리, 전화 받고 계신 분이 김동혜님 맞죠?
1: 네네네.
0: 김동혜님이 그때 노난현님을
1: 예.
0: 전도 요청했었어요.
1: 네네네.
0: 요양병원 그 동료.
1: 예.
0: 지금 이 문자에 지금 내용이 바로 노난현님 얘기인가요?
1: 아 그게 아니고요.
0: 예.
1: 우리 병원에 그냥 계신 어르신인데.
0: 예.
1: 예 많이 안 좋으셔서.
0: 예.
1: 자기 형수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오셔서
0: 예.
1: 며칠 전에 이제 병상 세례를 받으셨어요.
0: 예.
1: 근데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0: 아.
1: 계속 제가 라디오를 틀어주거든요.
0: 예예.
1: 틀어줬더니 지금 라디오를 틀어주면은
0: 예.
1: 눈을 번쩍 뜨고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네. 그래서 많이 아파서 그냥 뭐 좋은 찬양 있으면 한번 노래만 나오면은 말씀할 때보다도
0: 네네.
1: 노래가 나오면은 눈을 번쩍 뜨고 듣고 계셔요.
0: 그랬군요. 저는 혹시 네. 김동혜님이 그때 전도 요청했던 노난영님인 줄 알고 노난영님은 지금 어떻게 어떠신가요?
1: 교회 어디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제가 다니는 게 아니고
0: 예.
1: 다른 데 가까운데 친구분이 다니는 데 같이 다니나 봐요.
0: 그러면 방송 끝나고 하면 노난영님께 한번 전화 한번 드려야겠네요.
1: 아 그러세요?
0: 네, 같이 대전에 계신 분 아니신가요?
1: 예, 대전에 있는데 이제
0: 같은 직장
1: 있다가,
0: 같은 직장은
1: 네.
0: 아니에요?
1: 네, 같이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다른데 요양원으로 옮겨갔어요.
0: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병상 세례 받으신 분은 네. 원래 네. 예수님 안 믿다가 최근에 네. 세례 받고
1: 최근에 네.
0: 그렇구나. 네.
1: 형수님이 지금. 다니시고
0: 네네.
1: 또 제수 씨가 다니시고
0: 예예.
1: 예. 자녀들이 다니고 하는데
0: 그렇군요.
1: 본인이 다니겠다가 이제
0: 거의 임종 전에 지금
1: 네네.
0: 임종 전에 지금 이 극동 방송을 듣고 있으면서
1: 네네.
0: 제 목소리가
1: 네네.
0: 나오면 눈이 번쩍
1: 네네.
0: 뜨신다고.
1: 지금 들리시죠?
0: 그, 지금 듣고 계시겠네요.
1: 여기 이제 머리 맡에다 예. 이렇게 틀어놨거든요.
0: 아.
1: 우리 또 우리 직원들이 교회
0: 네네.
1: 다니시는 우리 팀장님 교회를 또 신실하신 분이신 줄 알아서
0: 예.
1: 팀장님 오셔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0: 그렇군요. 어머님이신가요? 아버님이신가요? 남성분이세요? 여성분?
1: 예, 할아버지세요.
0: 할아버지?
1: 네네.
0: 자,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 며칠
1: 네.
0: 전에 병상 세례 받으셨다고
1: 네네네.
0: 하는데 지금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눈 뜨고 듣고 계세요.
0: 아, 눈 뜨고 듣고 계세요.
1: 네네네.
0: 예수님 예, 믿기로 결심하신 것도 너무 잘하셨고요.
1: 네, 맞아요.
0: 우리 아버님
1: 아시는 것 같아요.
0: 제가 지금 아버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버님
1: 네네네.
0: 들으시라고.
1: 네, 제가 라디오 예. 바짝 예. 들려드릴게요.
0: 네,
1: 기회 드릴게요.
0: 예, 네. 아버님, 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정말 믿은 거 정말 잘하셨어요.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보자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 또 들어주시고 기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3373번님의 요청으로 제가 이렇게 마지막 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 보내주면서 눈물 흘리세요.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네 우리 천국에서 봐요. 저 높은 곳에서 봐요.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행의 여유나 잠시의 고요함일까요? 영혼 깊은 곳에서 멈추지 않는 평강, 그 참된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단절된 길을 다시 잇는 복음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정죄가 아닌 은혜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새로운 평강의 관계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은 관계의 회복이고 통치의 평화이며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요 인생의 완전한 복이시며 완전한 평온과 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 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 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 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집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의 VIP는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Everyday is miracle. Everyday is miracle. 날마다. Everyday is miracle.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깨어라 깨어라 예루살렘아 네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분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셨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잔을 너에게 주셔서 네가 비틀거리도록 마시게 하셨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으나 이끌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자라난 자녀 가운데 인도할 사람이 없다. 두 가지 재앙이 너에게 닥쳤으니 곧 황폐와 멸망이고 굶주림과 싸움이다. 그러나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아무도 너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 네 백성이 약해졌다. 마치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쓰러져 거리 모퉁이마다 누워있다. 그들이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를 받았고 하나님의 노한 목소리를 들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으면서도 취해 있는 불쌍한 예루살렘아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라. 너의 주 여호와 곧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내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준 진노의 잔 네가 마시고 비틀거렸던 그 잔을 이제는 거두어드리겠다. 다시는 네가 그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 그 고난의 잔을 너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겠다. 너희에게 엎드려라. 우리가 너희를 딛고 가겠다라고 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들이 흙을 밟듯 너희 등을 짓밟았으며 거리를 다니듯 너희 등을 밟고 다녔다. 깨어라 깨어라 시온아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사람이 다시는 네게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한때 보로였던 예루살렘아 이제는 티끌을 떨어버리고 일어서라. 한때 보로였던 딸 시온아 이제는 내 목의 사슬을 풀어버려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값없이 포로로 팔려갔으니 값없이 구원받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음에 내 백성이 이집트로 살려고 내려갔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압제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보아라, 다른 민족이 내 백성을 까닭 없이 붙잡아갔다.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이 하루 종일 내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러나 그날에 내 백성에게 내 이름을 드러낼 것이며 내 능력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름다워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사람이여, 아름다워라 평화를 선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여, 아름다워라 지온에 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전하러 다니는 사람의 발이여, 들어보아라 파수꾼들이 외치고 있다. 그들이 모두 기쁨을 못 이겨 외치고 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아, 이제는 소리를 높여 다 함께 기뻐하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하셨으니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에게 거룩하신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때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너희 백성아 떠나라.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여호와를 예배드릴 때 쓰는 물건들을 나르던 사람들아, 그곳을 떠나 네 몸을 깨끗하게 하여라. 너희가 바빌론에서 나올 때 황급히 빠져나오지 않아도 된다. 도망치듯 나오지 않아도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가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동하여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가 높이 들릴 것이다. 그를 보고 여러 사람이 놀랐다. 매맞고 피 흘림으로 그의 얼굴과 모습이 너무 상하여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그가 여러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놀라 입을 다물 것이다. 그는 아무도 일러주지 않은 것을 볼 것이며 아무도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가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은 예루살렘아, 노래하여라.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기뻐하여라. 네가 한 번도 아기를 낳는 아픔을 겪지 못했으나 남편을 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장막을 넓혀라. 네가 사는 천막을 마음껏 펼치고 넓혀라. 밧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네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넓게 퍼져나갈 것이며 네 자녀가 다른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폐허로 변한 성에서 다시 살 것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용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내 마음은 어디에라는 제목의 말씀

0: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뭐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교, 단계 성교도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도 열심이었거든요. 우리 열심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혹독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겉은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악하다,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심판을 하셨거든요. 속은 더러운데 겉은 너무 멋지게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자꾸 포장 쪽으로 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열심인 것 같고 좋은 신장인 것 같은데 내면은 안 변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단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해라. 화해하지 않고 분노의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외적 행위보다 너희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면 그걸 면제부를 받는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금식할 때도 너무 티내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뭐 금식한 거 자랑하면서 사람들 앞에 폼을 잡는 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때로 오늘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사실 읽었던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21절에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죠.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보물이라는 단어예요. 나에게 보물이 있는가? 여러분들 보물이 있으시죠? 그 보물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 보물에 있는 거예요.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최고의 관심은 뭔가? 내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게 어떤 것인가?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어떤 것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현주소를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현대인들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마음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찾으려면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이끄는 중심입니다. 몸도 마음도 같이 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몸만 오신 분이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사람들마다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이란 어떤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물로 여깁니까?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곳. 보물은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보물을 향해 있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권력을 쫓는 사람은 늘 마음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거냐는. 여러분, 어떤 것에 중독된 사람을 보십시오. 틀림없이 마음이 어딘가에 지나치게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죠? 무엇에 마음이 쏠립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염려합니까?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안타까워하느냐? 어떤 것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온종일 그걸 바라보고 꿈을 꾸고 염려하고 욕망하는 것. 욕망하고 있는 게 어떤가? 우리는 욕망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위험한 벼랑 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길은 좀과 동등에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길은 좀이나 동등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첫 번째 말씀은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재산으로 여기는 게 크게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옷이 그 당시에는 재산이었습니다. 또 곡식과 식량, 그리고 보석과 귀금속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옷은 좀이 먹는 거죠. 그 옷을 좀 먹지 않도록 약을 많이 넣었던 기억이 나요. 곡식과 식량은 뭐예요? 진화 벌레들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한다. 귀금속은 어때요? 당시는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보관하는 방식이 땅에 묻거나 자기 집안에 어딘가 숨겨놓았는데 도둑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쌓은 것들의 특징은 뭐냐? 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매우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언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유한성을 말하는 거예요. 죽도록 모았는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쌓아올리는 건 어려운데 그게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쌓아올릴수록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쌓은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지상의 모든 것은 썩습니다. 부식이 일어나고요. 녹이 슬고요. 산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사기꾼도 많아요. 사기꾼이 막 버글버글해요, 여러분. 도둑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0년 전에도 도둑놈이 이렇게 많았던가 봐요. 예수님이 도둑을 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멀리도 없어요. 어떤 데는 가까이도 있어요. 믿고 맡겼는데 도둑이에요. 다 믿어서 맡겼잖아요. 근데 믿었던 사람이 그냥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런 도둑이나 사기꾼들이요, 금방 알아보고 달려들어요. 삭기만 하면 뭐 그냥 찾아오는 겁니다. 요즘은 돈을 외국으로도 빼돌린대요. 보존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에는 그러나 완벽한 창고가 없다는, 구멍이 뚫린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빼앗아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잖아요. 공수래 공수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여러분, 누구나 죽음의 순간에 그때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뭐 붙들어 매고 뭐 그냥 철옹성같이 해놔도 죽으면 내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장례식 때 내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내 손을 양쪽을 내놓아라는 거예요. 그 수 없는 군종들이 황제가 지나가는 관을 볼 때 뭘 봐요? 나는 황제이지만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 여러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해 줍니다. 필요하면 저축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적절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모으는 것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질은 사라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모으지 말라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탐욕적으로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쌓고 쌓아도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재물을 모아도 내 안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앉혀놓으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습니까? 얼마나 벌었습니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위해 모았느냐, 돈을 모은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아 올리려고 하고는 있지 않느냐. 좀 더 이 물질에 끌려다닙니다. 결국 재물의 종이 되죠. 내가 돈을 부리는 게 아니야. 돈이 나를 부리는 것입니다. 핵심은 뭘까요? 내가 재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내가 그 존재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내가 그 돈의 존재보다 그 존재가 내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을 다스릴 수 없으면 그 재물은 우리의 삶의 화가 되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순간 인간은 비인간화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살벌해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요동을 치고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어요. 친구도 형제도 때로는 부모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잖아요. 그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참화가 왜 일어나요? 누가 보면 12장 15절을 읽게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이것은 한 부자에 대한 경고이지만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할 때 단순히 돈만을 말하지 않으면 포괄적이죠. 사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즐거움을 찾는 것들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게 뭐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애지중지 여기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인정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지나치게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하는

하는 거 누구나 해야죠. 애지중지 해야죠. 너무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심리학적 용어로 병적 집착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박적 집착이에요. 생각이나 감정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이 깨어진 상태. 균형이 깨어졌다는 말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착과 탐닉, 그 상태는 심리적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만 꽂혀 있는 거예요.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에 점령을 당해버린 거죠.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점령을 당해버리면 희한하게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진리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은 어두워져버리고 분별력은 잃어버리고, 결국 여기서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점령이 된 상태, 그게 뭘까요? 그게 우상이죠. 팀 켈러로 유명한 목사님이 우상은 되게 좋아하는 것을 궁극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궁극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쌓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없어지고 말 것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불에 타고 없어질 것을 평생 쌓다가 가지 말라는 것. 여러분, 쌓는다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뭡니까? 쌓는 게 자꾸 쌓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땅에만 부활을 쌓고 샀다가 끝내지 말라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의 헛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헛된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히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20절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는, 하늘에 쌓은 보화는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뭘까요? 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이라고 하면서 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터부시하는 그런 관점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물의 지배를 당하지만 않으면 선한 일을 위해서 자꾸 쓸 때 우리가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시편 112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허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로다. 재물을 허터 빈궁한 자에게 주었는데 그의 의가 영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행을 행하는, 나누어 주는 그 일이 제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형제를 도왔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구워준 것이고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니까 갚아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선한 일을 위해 나누어주는 일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물질의 힘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어주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계속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살면 스스로 불행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과 일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지금의 모든 걸 베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과 일시적인 걸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삶은 비참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보물로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슬로건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즐기자는 거잖아요. 난 크리스찬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는 낯선 겁니다. 소망? 소망이 뭐예요? 지금이 중요한데. 내일이 없어.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아. 영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오늘에 베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이 화태해졌습니다. 문화적으로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런 투자와 투기를 엄격하게 구분하실 수 있죠.
순간인가 영원인가 땅인가 하늘인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마음을 살펴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에요. 돈도요. 적당하면 좋은데 너무 많으면요. 마음이 거기 가요. 돈 없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신앙 지키기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 힘들어요. 안 주신 게 축복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초점을 영혼에 둔 사람들이요. 시선을 멀리 두어야 돼요. 여러분 바둑 두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초보자들은 가까이만 보는 거예요. 잡아먹을 것만 생각. 아다리 막 무조건 잡아먹어.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근시안이죠. 멀리 보지 못해요. 당장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수많은 덫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순간에 모든 걸 걸어요. 영원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영원을 놓치면 우리 안에 탐심은 세상의 미끼를 덥석 물게 돼 있어요.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세요. 즉사잖아요 여러분. 순간에 눈이 멀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21절을 다시 잘 보셔야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갈 수 있어요. 망하는 길로도 갈 수 있고요. 마음이 가는 곳으로 내 인생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꼬리꼬리를 물고 있는 그곳을 따라가면 거기에서 내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벼랑 끝이든 때로는 그게 하늘을 향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과 나라는 존재는 분리가 안 됩니다. 엉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내가 쌓아올린 보물이 나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이 거기서 떠나지 못합니다. 내 보물이 흔들리면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없이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도 치르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내가 가진 어떤 보물도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삽니다. 잠시 왔다 가요. 아무리 내가 움켜쥐어도 놓아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소유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너무 꽉 쥐고 있지 말라는 거. 살짝 잡고 있으세요. 여러분 도둑을 막기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선행을 베풀면 자선이 되잖아요. 그건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근데 도둑에게 빼앗긴 것은 하늘에 쌓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베풀 것인가 빼앗기며 살 것인가.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잠시 소유하고 있을 뿐 실소유주는 따로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사라져도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돈이 그렇잖아요. 돈. 돈이니까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있다가 내 주머니 있다가 다른 사람 주머니를 갔다가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잠시 맡겨놓으셨어요. 맡겨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끼지 말고 쓰라는 거죠. 아끼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보물은 땅에 쌓을 거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미래적인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교수님은 마음의 혁신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그것은 현재적으로도 유익하다. 미래적인 건 물론이지만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걸 강조해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용을 얻어요. 하나님과의 신용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자를 붙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얻으면 뭐 여러 가지 유익한 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신용을 얻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주님 우리를 초라한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풍성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조지 몰러가 아주 좋아했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고 엄청난 고아들을 먹여 살리며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던 조지 몰러. 그런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너무 사랑해요. 나의 하나님이 은행장이신 하나님이 하늘 은행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사인만 들어가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 청구하는 금액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바울의 생애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곳이면 하나님의

보면 부족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에게 크레딧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이요, 하늘에 크레딧이 쌓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색하거나 그리고 탐욕적인 사람에게는 공급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게 엉뚱한 데 쏟아버리는 사람들에게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크레딧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주시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신 못 차려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탐욕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셔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땅의 보물을 찾지 않고 하늘에 쌓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좋은 일을 위하여 부지런히 심고 또 심고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막 쏟아 붓는 대로 나누어주는 사람들, 막 선교하면 무조건 내가 놓는 사람들, 복음 전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그냥 진짜 돈 쓸 줄 아는 사람들 우리 교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22절 23절에 마음을 위해서 눈이 중요하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런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좋은 눈은 어떤 눈이죠? 성한 눈은 분산되지 않는 눈, 한 곳만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게 좋은 눈이에요. 사시가 아니에요. 근시가, 이 난시가 아니에요. 어떤 눈이죠 여러분? 24절을 보면 하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싱글 포커스, 싱글 마인디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시선이 한 곳에 주목한다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초점, 한결같은 마음. 다 초점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 보물을 볼 줄 아는 눈이에요.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안목이라고 합니다.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면 통찰력이 생긴다. 그게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안목이란 뭐냐? 보물을 보물로 볼 줄 아는 눈이에요. 미술관에도 가면 진짜 작품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제가 저는 볼 줄 몰라요. 전시에 가면은 뭐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눈이 나쁘면 무슨 일이 납니까? 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초점이 안 맞춰져요. 보물인지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돼요. 가작인지 실제 작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값과 가치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품 정리사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집을 정리하면 의외의 현장을 발견한다고 그래요. 너무도 인색하게 살았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인색하게 살았던 분인데 거지같이 노숙자처럼 살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에게 돈이 그냥 꽁꽁 보따리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짐을 정리해 주는 정리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가보면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정리가 안 돼 있는 집들이 있는데 집 안에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버릴 걸 안 버리니까, 포기할 걸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니까 쓰레기통이 된 거예요. 나는 보물이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쓰레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체다면 인생의 쓰레기 관리인이 됩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사용할 때만 가치가 발생하잖아요. 그냥 쌓아만 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냥 화폐, 그 종이잖아요. 은행에 있으면 그냥 숫자고, 돈은 쓸 때 가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쌓아만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인생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쓰레기인지 그게 보물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일평생 쓰레기만 쌓고 관리만 하다가 왔느냐? 여러분 쓰지 않고 쌓은 돈은 그냥 쓰레기에 와갔습니다. 귀하게 써야 보물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누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천년 만년 있을 줄로 착각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쫓고 있느냐, 무엇에 그토록 몰두하고 있느냐, 집착하고 있는 게 뭐냐, 무엇 때문에 마음이 그토록 흔들리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느냐, 무엇에 그렇게 노력하고 정열을 속고 있느냐.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란 뭘까요? 하늘이란 공간이기보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거대한 창고와 같은 영적인 지혜와 모든 부요함이 들어있다는 것. 바로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그 안에서 모든 보화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에게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우리의 삶은 풍성해진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요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크게 걱정할 일 없어요.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시야는 점점 밝아지고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인가 땅인가,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가 땅을 향하고 있는가,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어떤 곳은 천길 안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길은 천상을 향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보물을 쌓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맞게 기꺼이 사용함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부요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용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부산 수용로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감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대외협력이라는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여러 기관과 소통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입장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최고 열쇠는 다름 아닌 공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처진 차가운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벼락을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공감으로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가 그어놓은 편견의 선을 먼저 훌쩍 넘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사마리아 땅에 직접 걸어가 외로운 여인의 말벗이 되어주셨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세리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깊이 알아주시고 인격적으로 연결되셨을 때 깨졌던 관계가 살아나고 인생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세대 갈등, 빈부격차, 이념 논쟁 등 보이지 않는 수많은 담에 가로막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세상과의 소통 벽을 깨지 못해서 점점 힘을 잃어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협력하려면 먼저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숨겨진 사정과 마음의 상처를 먼저 헤아려주는 공감의 연결망이 작동해야 합니다. 우리 숭실대학교는 지금 청년 세대와 교회를 다시 잇기 위해 아주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예배가 낯선 신입생들을 위해서 8명씩 소그룹으로 모이는 조별 채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예배 형식을 벗어나 청년들의 진로 고민과 신앙 상담을 친근하게 나누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서 청년들이 교회의 대학부나 청년부에서 활동하면 학교 채플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교학 연계 채플도 준비 중입니다.

0: 청년들의 외로움과 방황에 깊이 공감하고 학교와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돕는 구체적인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단단한 벽을 세워두고 누군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막힌 담을 향해 먼저 한 걸음 다가가십시오. 비판하기 전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 줄 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음악,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증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우리가 좀 공통적인 분모 하나를 가지고 말씀의 문을 열어가게 될 텐데요. 역사의 시작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역사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순서가 좀 잘못 정리되면요, 믿음의 영향력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고민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서구 문명 그리고 문학의 다양한 분야에 영감을 제공하였습니다. 창세기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서구사회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분야 속에서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모든 일의 시작이신 하나님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알게 합니다. 더욱이 창세기는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풍습과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를 근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일의 시작의 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인류 역사의 시작도 없고 진행도 없고 마침도 없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도 전

세계가 그리고 온 인류가 함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이 음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첫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음악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선언이 음악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엿새째 날에는요, 창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조금 영어를 좀 빌어다가 함께 선포하면 그 의미가 얼마만큼 증폭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인류는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음악이란 목소리나 악기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 예술이다라고 사전에 그렇게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목소리나 악기로. 여러분, 가장 좋은 악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 성대입니다. 성대를요, 자꾸 발달시켜야 돼요. 성대는 근육이거든요. 쓰면 쓸수록 여러분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 성대는 결코 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경 읽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악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성대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만 사용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음악 역사가요, 비평가요, 작곡가였던 아우구스트 빌헬름 암브로스는요, 하나님의 선민인 히브리인들과 음악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히브리인의 음악은 예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만큼 명확하게 해석했는지 모릅니다. 음악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음악에 대한 선포이고, 음악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알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음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시작의 책인 창세기를 통하여 음악의 조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는 이런 놀랄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멘. 여러분, 유발의 이름이라도 기억합시다. 나중에 천국 가면 통성명이라고 할거 아니겠어요. 유발은 아담의 8대 손입니다. 물론 한자 문역을 빌어서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될 땐뭐 수금 그리고 퉁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지만,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하면 하프요, 그리고 퉁소는 플룻입니다. 여러분, 음악의 역사가 무엇으로 증명될까라고 하는 이 생각과 함께 맞물려서,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인간이 먼저 발명한 것중 하나가 바로 악기입니다. 놀랍잖아요. 음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음악을 가장 먼저 발명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눠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악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가장 뚜렷하게 증거되는 것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강국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으로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민이 43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 현장이 재난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고 지속되면 축복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해석해야 돼요. 430년 동안이나 예배를 잃어버린 민족으로 살았으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아주 비참한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만 예배를 빠뜨려도 좀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한 분이라도 동의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한 주일이라도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정말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담아둔 마음을 말씀을 빌리자면 심란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43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린 이 민족이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고 하는 노예 근성에 아주 충만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 없어도 배만 부르면 그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뭔가 좀 세상이 추구하는 것 좀 가지고 있으면 그만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노예 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43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강대국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출애굽을 하나님이 기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강대국인데 최신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들의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숭배하는 대표적인 신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의 신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성경을 읽다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으뜸으로 섬겼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날 처음 난 것, 사람의 처음 난 것,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을 완전히 생명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날 밤에 애굽은 강대국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한 집도 예외 없이 처음 난 것에 생명을 끊어버리니까 대성 통곡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게 슬픔으로 가득 찬 밤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200만 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자손 대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밤이 되게 하셨던 구원의 이 역사는 지속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구원해 내셨는데 초토화된 이스라엘의 통치자 바로가 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당한 그곳에 이르렀더니 길이 없는 홍해였습니다. 양옆에는 산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완전 무장한 최신 무기로 무장한 애굽의 군사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요,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영어 단어인 딜레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적을 행하신가를 보여주시는데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물을 양쪽에 벽을 만들어 세우시고 바닷물이 길을 다시 침범하지 못하도록 서로 엉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이 없는 바다의 맨 밑바닥에 하나님이 마른 육지 같은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편 육지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가끔 뉴스 매체에 모세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닙니다. 모세의 기적은 썰물과 민물에 의한 현상으로 찔벅찔벅한 땅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요, 길이 없고 위험한 바다에 하나님이 육지 같은 탄탄한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이 모세의 기적입니다. 이때에 안전하게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인류 역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넜는데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 홍해에 완전히 수장되었습니다. 그 시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이 장엄한 승리를 통해서 모세가 200만 명이 함께 민족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 1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민족적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건너고 나서 불렀던 이 노래를 바다의 노래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바다는요, 위험한 곳입니다. 바다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꽉 막혀 있을 때 바다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다는 위험한 곳이에요. 길이 없어요. 꽉 막혀 있을 때 바다의 노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다에 키를 내시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며 오히려 대적들은 그 바다에 완전히 잠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200만 명이 함께 찬송한다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할 때 여러분 이곳이 세상 중심이었고 기적의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우리의 믿음의 고백, 얼마나 중요한 역사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모세의 바다의 노래는요, 생명의 노래로 거듭 계속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곳에 여전히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 출신인 역사가인 요세프스는요,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기도를 했노라고 역사적인 근거를 토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정말 감동이 큽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바다도 주의 것입니다. 산들도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도 마른 육지 같게 하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면 하늘을 날아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몽땅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생명의 노래가 있는 곳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1세기에 유대인 출신 역사가인 요세프스가 이런 정황들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노래, 즉 생명의 노래로 이어지는 모세의 노래는요, 최강대국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납은 무겁습니다. 물속에 던져보세요. 금방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의 요소가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앙의 요소가 납같이 물에 잠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대목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다의 노래, 생명의 노래로 이어지고 있는 출애굽기 15장 11절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야 되는데요. 1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아멘. 바다의 노래 그리고 생명의 노래로 점점 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출애굽기 15장은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에 증거되십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기적은 상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지금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오래전에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유일하신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유일하신 문제 해결자라고 선포해 주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문제 해결자.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실제가 다름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기적은 나타납니다. 모세의 노래가 왜 전부 후만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까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져있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이 모세를 향해 원망도 했다니까요. 원망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인간의 계획인 애굽의 최강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니까 이건 인간의 계획이 그곳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곳엔 바다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오늘 예배에 인간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왜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없을까? 왜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없을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없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인간의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집니다. 그 긴박한 현장 속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만드셨고, 그리고 의복까지도 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만드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인간의 계획은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면서 그것을 탈취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계획을 잔뜩 가진 최강대국, 최강국가의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우리에게 인간의 계획이 홍해에 잠겼던 것처럼 완전히 잠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를 때도 새벽 시간에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대부분은 새벽에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증거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역을 선포해도 인간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니 안 잠깁니다. 안 잠겨요. 잠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잠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인물이 좀 안 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인물마저도 능가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결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오늘 이 시간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음악이라고 하는 범주,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인간의 계획들, 왜 하나님은 경신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실까요? 경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도 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좀 획을 하나 그어야 되는데, 경신교회 설립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 사실상 교회는 음악 선교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경신교회의 설립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지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음악인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음악 선교가 교회 설립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경신교회는

당시에 바이올린 이스미 집사를 주축으로 유럽에서 유학한 악기 전공단으로 구성된 로페카 찬양단이 특수를 맡아 섬겼습니다. 로페카 찬양 선교단의 계속되는 사역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 뚜렷한 역사에 관한 열매들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드림 오케스트라를 태동시키게 된 그 근거가 로페카 찬양 선교단입니다. 로페카 찬양 선교단의 열매인 드림 오케스트라는 다음 세대들을 오케스트라로 세웠는데, 드림 오케스트라를 태동시킨 이수미 권사께서는 악기 전공자들과 함께 일본 홋카이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영적 불모진 홋카이도에 세워진 신삿포로 성소교회와 공동체 교회를 섬기는 다음 세대, 그리고 성도들, 정말 악기 초보자들에게 선교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라클 오케스트라를 태동시켰습니다. 음악은 곧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증거의 열매입니다. 지난 4월 16일, 그전에도 연주를 했지만 4월 16일 당회원과 그리고 선교국 부원들이 경신교회와 신삿포로 성서교회가 두 번째 주관했던 선교 주일 예배를 섬기는데, 이때 미라클 오케스트라가 두 곡을 연주했습니다. 아, 그 현장에 있는데요, 다 초보자들. 어떻게 이런 열매들을 태동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기적을 의미하는 미라클 오케스트라 이름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라클 오케스트라를 선교지에서 태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로페카 찬양 선교단의 헌신이지만 우리 귀한 동역자들의 기도의 무릎의 응원이 태동시킨 연합적인 사역의 열매입니다. 경신교회 당회는 지난 26년 3월 21일에 결의를 하나 하게 되었는데, 제1호 음악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17일 수요일에 파송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신교회 당회가 이처럼 음악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 교회 드림 오케스트라가 또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태동시킨 미라클 오케스트라와 함께 더불어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선교지에서 함께 연주를 하는데, 이름하여 하모니 연주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을 기대나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증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6월 17일 수요일에 선교음악회를 드림 오케스트라가 갔는데, 여러분도 함께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악기로 목소리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 위에 가장 먼저 시작된 음악의 시작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나눔 아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음악 선교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경신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노래했던 그 찬양을 어디에서든지 삶의 현장에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찬양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뛰어난 음악가요 시인이요 수금 곧 하프 연주에 능하였던 다윗은 소년 시절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음악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에 의해서 극심한 번제와 그리고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소년 한 사람이 악기, 수금, 하프를 연주하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을 데려다가 연주를 들으면 당신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허락해서 다시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당시의 정황을 사무엘상 1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세우신 찬양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0: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직접 내가 음악 선교사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증거하셨던 역사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예배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모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읍시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음악 선교사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다윗이 어떤 역사를 있었을까?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조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무기는 준비하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리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출정합니다. 결과는요, 백전백승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들 수 있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획을 긋고 우리의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앙적인 요소인 인간의 계획들을 완전히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잠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잠기게 됨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인 음악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맞물러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음악의 창조자이시오 그리고 근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27-1900번 경신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송. 고향의 맛 그대로 쌍교 숯불갈비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절기상으로 입추더라고요. 달력을 보면 분명 가을이 시작됐는데 창문을 열어보면 믿기 어려울 만큼 뜨거운 열기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도 야, 너무 덥다. 언제쯤 시원해질까? 이런 말들을 몇 번씩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다 저는요, 문득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랐습니다. 낮에는 40도를 훌쩍 넘는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어야 했고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아 보였죠. 그런 상황이라면 불평이 나오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여줍니다. 이 광야는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계절이 바뀌듯 광야도 끝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졌죠. 생각해보면 지금의 무더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가을은 반드시 오게 돼 있죠. 오늘은 믿기 어려울 만큼 덥지만 머지않아 선선한 바람이 불고 높고 푸른 하늘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이 광야처럼 힘들고 답답한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평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입술의 불평 대신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8월 7일 금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도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동방현주의 광야의 감사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은 쉐키나 찬양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사람은 부족한 게 보이면 불평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물이 없으면 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때문에, 길이 멀면 길이 멀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평 때문에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없는 것보다 이미 주신 은혜를 먼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숨쉬는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일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까지 하나님은 이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져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된다는 사실 오늘도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가득 담아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요. 퇴근길에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또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쓰고 계시죠? 이제 여러분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쓰면 다음 주 한 주 남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라면서, 혹시 필사 노트가 없는데 필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노트 있잖아요. 개인 노트를 필사 노트로 만드셔서 찬송가 가사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어노인팅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리고 희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찬송가 콘서트 광고 스포도 듣고 왔어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이제 금방이죠. 오늘 필사하시고 다음 주까지 하시면 이제 필사 프로젝트 여러분의 몫은 끝이 났고요. 그리고 8월 27일에 오셔서 마지막 찬송가를 다 함께 필사할 예정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에서 찬송가 콘서트 열리고요. 필사 프로젝트 열심히 참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선물들도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 옹 기장이 찬양 선교단도 함께 합니다. 나는 필사 프로젝트 참여를 못했는데 그러면 못 가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필사 노트 없는데 가서 어떻게 필사하죠? 하시는 분들 저희가 다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냥 오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찬송가 콘서트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시간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찬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2212님께서 퇴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듣고 싶어요 남겨주셨는데 네, 이 찬양 함께 듣고요. 또 1281님 피아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듣고 싶습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저도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도 영적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겨주셨는데 네, 오늘 진짜 더운데 여러분 일어납시다. 좋습니다. 이 두 곡 함께 듣고 올게요.

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이었는데요. 예수전도단의 너의 푸른 가슴 속에 그리고 피아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두 곡 이어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 시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은혜로운 찬양들을 가득 담아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아, 찬양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드리는 노래가 아니죠. 오히려 아직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보면 찬양은 늘 절망을 이기는 힘이었는데요. 찬양한다고 당장 태양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또 광야가 하루아침에 가나안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찬양하는 사람은 이 시선이 달라집니다. 뜨거운 현실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문제보다 약속을 붙들게 되죠. 오늘도 우리 앞에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불평으로 하루를 채우기보다 찬양으로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고 오늘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이 시간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듣고 올게요.

마음에 새기는 노래 광주 극동방송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 하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1892년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던 그들에게 입국 6년 만에 아이가 생겼죠. 그런데 태어난 지 8개월 뒤 첫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3년이 지나 둘째 아이가 생기는데요. 그러나 둘째도 하루 만에 죽습니다. 1년 뒤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도 세상을 떠나는데요. 이 일을 지켜본 조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요?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 이 찬양을 지어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오늘 제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제가 울 때 위로가 되어주시고 제가 연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필사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직 필사 전이신 분들은 오늘 꼭 필사해 보시고요. 아, 이 시간 함께한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보내주세요. 아, 입추인데 왜 이렇게 덥냐 싶은 더위죠. 입추가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시원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하지만 계절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광야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향해 우리를 한 걸음씩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불평보다 감사하가, 원망보다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감사 위에 감사, 민호기 앨범에서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금요 예배 자리로 향하시는 분들 오늘도 예배 시간 은혜 많이 받고 오시고요.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안전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에게 길을 묻다. 말씀에게 길을 묻다.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말씀과 아름다운 찬양들로 함께합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

0: 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 그것은 이 땅이 존재하거나 시간과 공간의 존재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요한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당시의 원독자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빛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요한이 등장하네요. 이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을 되게 중요시하죠. 금수저다, 흙수저다, 갑이다, 을이다. 요즘 그런 식의 어떤 분류하는 부분에서 자신이 타고난 어떤 출신, 신분, 환경 이것들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여기 기록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배경이 없어요. 뭐라고만 말하죠? 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정체성은 그겁니다. 내가 내 태어나 보니 이 가정이고 이 시대, 이 나라,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 누가 보내셨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죠.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이런 환경에 보내셨어요? 이런 아픔과 상처를 내게 주셨어요? 우린 그렇게 곱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직장도, 우리의 학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오래된 이력도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여러 공동체에서 섬기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 요한이 바로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대요. 그러면 보내신 거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무언가 일을 맡기면 그 일의 내용이 있겠죠. 무엇 때문에 이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절,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7절과 8절에 증언이라는 말이 거듭 나오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내용이겠죠. 아, 요한,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이 증언하러 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 증언이라는, 증거 그리고 증언, 이런 마르티리아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그 단어 속에서 순교자라는, 마터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 독자들은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박해를 받고 있던 시기예요. 그 가장 극심한 박해를 이 황제, 로마 황제부터 받고 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순교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직면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단지 증언이라는 게, 아, 법정에서 뭐 말하는 증언처럼, 아니면 우리가 삶에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게 맞아, 오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신을 믿게 하는 게 아니죠. 자신은 그냥 도구죠. 그리고 진짜 믿어야 할 대상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 증언의 대상인 예수님이죠. 이 성경은 계시적 성경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목회자와 같은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로 목회자가 그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 그 믿게 하는 대상이 목회자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까? 왜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바로 우리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섬기는 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이죠. 이 역할이 증언이에요. 증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그는 이 빛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을 예언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언자라는 표현을 쓰기 대신에 지금 이처럼 그는 이 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위험성 때문이죠. 빛을 전하는데 자신이 뭐가 되고 싶어요?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있는 그 마음과 목적이 내 자신의 안위와 정말 내가 빛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정말 그분이 진정한 빛이심을 알기에 내가 그분을 따르는 증언으로서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문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내가 빛이 되고자 한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을 막아버린 벽이 되고 말겠죠. 당시에 이 에베소 가장 원독자들이죠.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 글을 기록했고 에베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이 글을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있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조차도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심지어 이 여인 중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모세보다 이 세례 요한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 어쩌면 자신이 그 빛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요한은 그는 이 빛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나는 낮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높아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역의 목적과 대상이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이 비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해 그 사역과 봉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빛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향에 와서 각 사람에 대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또 구약에서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참빛이라는 건 거짓빛이 아니라 진정한 실체, 원형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창조하신 자기 백성들 그리고 이 온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자기 집에 자기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지은 사람인데, 지은 사람이라면 그 주인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주인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쫓는 모습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현실에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법정에 고소할 거예요. 법원에. 그렇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하나님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이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보니 알지 못했다라고 이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알지 못한 게 정보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정보가 있었죠. 왜요? 구약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주신 토라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했대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식의 부족함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건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혹시 그렇지는 않을까요? 교회는 붙어 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귀로는 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실상과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묻고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소망하고 내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그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는 종교인만 가득해요. 종교인들이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 드렸습니다. 헌금과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복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난 너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 내가 너를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단지 말씀과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든 친밀한 삶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경험하고 깨닫고 임재하고 동행하는 삶이 바로

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외에도 또한 요한은 그들이 왜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는지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빛이 오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지금은 나는 괜찮은 것 같이 보여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주님이 진정한 빛을 내 안에 비출 때 내 안에 있는 추잡스럽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겠지? 알 수 없을 거야. 나만 갖고 있는 그 탐욕과 음란과 그 죄악들이 주님이 빛되심을 비추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무지보다도 이 도덕적인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해요. 아니요, 빛을 꺼뜨리고 싶어하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세례 요한을 등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즉 그냥 단지 기름을 넣어서 빛을 내는 등불인 거예요. 진짜 빛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증언자의 역할이기도 하죠. 좋은 모습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저부터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길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못난 모습들, 주님 앞에 죄악들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걸 위선적인 모습으로 감추면 안 돼요. 감추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처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래요.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안다는 게 내가 신앙 고백을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입교할 때 했던 그것으로 퉁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결신으로 안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삶에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얼마 예수님을 믿었느냐고도 상관이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아는 기쁨,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걸 알기에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복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근거 안에서 늘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뺏기지 않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이야, 귀신 들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이 진짜 영적인 무지로 맹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빛이 오셔서 내가 바로 그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도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버림을 당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달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느냐. 그들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다윗과 같이 그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인간 지도자를 꿈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 성경을 보지 않아요. 안타깝죠.
그렇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 우리 확인해 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오셔서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미리 예언해 주신 내용이죠. 우리를 아버지와 같이 돌보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무지와 그들의 죄악이 이와 같이 자신들의 눈을 가리워 예수님을 못 박았죠. 그러나 예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을까요? 인간의 거절과 불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네요. 믿음은요,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누구신가, 바로 나는 주님을 영접했는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입니까? 예,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거듭난 자죠. 믿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이제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거듭난 사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래서 새 사람은요, 옛것에 대한 상처와 그 두려움과 그 굴레 속에 갇히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 안에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옛것에 내가 얽매여서 고통과 신음과 아픔에 내가 매이지 않아요. 그것을 끊게 해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죠. 그것이 은혜로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은혜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행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호의,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열심을 들여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공로를 쌓아서 득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뭘까요? 겸손이요. 겸손이요. 주님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무언가 맡겨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 난 빛된 존재라는 그런 드러내는 요건이 아니죠. 빛은 오직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온유한 마음으로 우린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듭난 역사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초자연 역사를 우리 주님 성령께서 일으키시거든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거듭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 그걸 얻은 자란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성령은 바로 구원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이 임한 그 상태에서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특권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티안 황제에게 아주 극한 핍박을 받았어요.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님, 나 같은 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다니요.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다니요.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다니요. 그래서 그들은 도미티안 황제와 그와 같은 핍박 속에서도 자신이 이 땅의 안위와 생명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힘으로서의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이 세상의 가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지켜내고 나타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때는 이렇게 가는 게 세상의 자연한 법칙인데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죽음,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권세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정말 고난도 불사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혹시 그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이 자랑하는 권세를 주님 내게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거를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나 아니면 세상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용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와 같이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주인할래요. 내 뜻대로 살래요. 내가 더 똑똑해요. 나는 성공할 수 있어요. 자기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히 말라기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그들은 불심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이 찬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자녀됨의 권세가 내가 돈을 버는 권세, 성공하는 권세, 세상에서 잘나가는 권세가 아니에요. 그 권세를 우리가 찾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들이 종교 생활이지 그게 신앙 생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의 권세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에 있어도 그 모든 자신의 무너진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성공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일을 가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고 특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목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담기 위해서? 아니요. 주님, 빛 되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이 요한복음의 원독자인 에베소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긍심으로 여겼습니까? 자신들의 출신이요. 즉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자신들의 태생이 바로 그 혈통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구원 백성이라는 금지와 일종의 우월감을 줬겠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죠? 혈통으로 되지 않았다.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야, 기독교 가문이라고? 4대째라고? 목사 집안이라고? 웃기지 마! 이 얘기한 거예요.

0: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직분, 세례, 열심? 아니야. 그게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야. 혈통으로 받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망치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죠. 그리고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야, 우리는 태생전부터 태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았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열등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자신들이 메우기 위해선 종교적 열심을 더했겠죠. 우리는 저 유대인들보다 어쩌면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종교적 열심과 의지가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육정으로 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오늘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신학적인 선포이기도 합니다. 저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제가 주님 증인으로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빛이신 주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1국에 2633번, 062-521-2633번, 광주 영천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말처럼 환난은 잠시뿐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을 모래알 하나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누릴 영원은 모래 언덕과도 같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의 문제 때문에 주님과 함께할 영원을 놓칠 때가 참 많은데요. 인생의 길이는 잠시뿐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이 시간 찬양 나눌 때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우리가 받는 환란은 영원이라는 모래 언덕에 비교할 때 모래알 하나보다도 작다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 출발했는데요. 지금도 힘든 시기 겪고 있는 모든 애청자분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다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 믿으면서 저도 오늘 풍성한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시간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함께 나누고픈 기도 제목들, 또 생각나는 이야기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7816번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9826번님 늘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방곡곡 다양한 곳에서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가족들과 다양한 찬양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메리 제인의 주 예수 대문 밖에 이어서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예수가 거느리시니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잠시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찬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데이비 페프스의 영어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신청 찬양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5223번님께서 주님 생각하면서 집안일하며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봅니다. 자나깨나 주님의 크나큰 은혜와 함께 극동방송 함께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귀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신청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보내주신 찬양 함께 들을 때 여러분도 샵 9339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은 나중에 받을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찬양 한 시간 나눴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슬픔이 기쁨이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들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복된 주말 되시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조선 땅에서 어린 두 아들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픔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앞에서 무슨 말로 자신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선교사는 긴 설명 대신 한편의

한 송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프레데릭 쉐이블린 밀러, 한국 이름으로 민로아 선교사입니다. 1892년 조선에 들어온 민로아 선교사는 경신학교의 전신인 예수교학당의 교장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쳤고 종로에 연동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후 청주로 사역지를 옮긴 그는 충북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육에 힘쓰며 충북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사할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1905년에 발행된 장로교 찬송가 찬시영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목은 주는 풍성함이었고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누구신고 하니. 네, 100여 년 전 조선교회가 예수님을 묻고 고백하던 말투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더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이 찬송은 외국 찬송의 번역말이 아니라 민로아 선교사가 직접 우리말로 지은 한국어 창작 찬송입니다. 민로아 선교사는 우리말에 어울리는 찬송을 만들기 위해 한국의 시와 노래를 직접 연구했는데요. 그는 한국의 노래가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서로 짝을 이루는 말을 나란히 놓아 뜻과 리듬을 살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도 잘 나타납니다.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서로 짝을 이루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려운 신앙용어로 설명하지 않고 눈물 흘리고 가난하며 낮아지고 붙잡힌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의 선율을 만든 사람은 사회계약론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입니다. 루소가 음악을 연구하고 오페라까지 직접 작곡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선율은 루소가 1752년에 발표한 단막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에 나오는 기악곡으로 훗날 찬송 곡조로 편곡되었는데 루소의 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선율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게는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치고 주먹 쥐고 이 동요로도 친숙합니다. 어린 시절 손동작을 따라 부르던 동요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같은 선율이라는 사실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러나 정작 루소가 활동하던 18세기 프랑스의 궁전과 오페라 무대에서는 화려한 장식과 복잡한 화성을 갖춘 바로크 음악, 높은 성악기교를 요구하는 그런 음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소는 화려한 기교보다 사람의 말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쉽고 분명한 선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루소의 차분하고 소박한 선율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또렷하게 들려주고 이어지는 가사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비록 루소가 신앙 고백을 위해 만든 선율은 아니었지만 프랑스 오페라에서 시작된 이 곡조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 조선에 도착했고 민로아 선교사의 우리말 가사와 만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고백하는 한국교회의 오랜 찬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0여 년 전 예수 누구신고 하니로 시작된 질문은 우리에게도 같은 물음을 건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동안 그 질문이 마음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은 종이 위에 적힌 글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선명하게 써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0: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이제 네 번째 시간 다윗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성경에는 강인한 체력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그중 몇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인물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과 사건들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1: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아주 많은 운동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각자의 기량을 뽐내며 서로 경쟁합니다. 그 중에는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선수들도 있지만 아주 특별한 몇몇 선수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러한 은사의 빈자리를 치열한 노력으로 채우죠. 오늘은 아들이 8명이나 되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중 막내였던 다윗은 체격도 건장하고 재능도 뛰어났던 형들에 비해 체격도 작고 특별한 재능이랄 것 없는 그저 평범한 소년이었죠. 다른 7명의 형들이 전쟁을 대비한 군사훈련을 받거나 집안의 상거래에 관한 것들을 배울 때도 다윗은 소외된 채 그저 유다 지방의 산지를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족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었죠. 불평은커녕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밤낮으로 양떼를 돌보며 수금 연주하는 방법을 익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죠.
2: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1: 다윗은 음악적인 재능도 뛰어났지만 양치는 기술도 탁월했죠. 다윗은 들판에서 자신이 돌보던 양떼들과 함께 무수히 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늑대나 곰이 나타나기라도 하면 다윗은 돌팔매와 막대기를 가지고 싸웠죠. 수년 동안 다윗은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보잘것없는 무기를 이용해 아버지의 양들을 늑대 같은 짐승들로부터 지켜내곤 했죠. 다윗이 15살이 되었을 때는 돌팔매 실력이 아주 늘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표적도 정확히 맞출 정도였습니다.

아기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리.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0: 아니 엘리압, 이 선지자께서 대체 무슨 일로 오신다고 하시더냐?
1: 아, 소식을 전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께서 우리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고 했어요.
0: 그분이 우리의 불쌍한 왕을 위해 오시는 거야? 근데 왜 하필 우리 집이야?
1: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0: 아니 내 뭐 틀린 말 했어? 우리 민족에게 사울 왕은 수치스러운 존재야. 맨날 개선 장군처럼 뽐내기만 하지 실제로는 완전 겁쟁이잖아.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군대를 모욕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1: 아버지, 다른 데서는 절대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아버지, 그래도 제가 명색이 사울왕의 군사인데.
0: 그래 알았다 알았어. 에이, 너한텐 미안하긴 하지만

0: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무엘 선지자께서 희생 제사를 드리러 여기 베들레헴 우리 집까지 오신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되는구나.
1: 뭐 우리 마을 장로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곧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격려라도 해주시려는 건 아닐까요?
0: 그럼 우리 집에는 대체 왜 오신다는 걸까?
1: 그건 잘 모르겠어요.
0: 그래, 뭐 오시면 알게 되겠지.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귀하신 선지자님께서 저희 집을 찾아주시니 너무나 영광입니다. 자, 이리로 앉으시지요.
2: 반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아드님들 칭찬이 자자해 저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0: 아이 별 말씀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려고 하신다고. 혹시 이렇게 작은 베들레헴까지 오신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2: 예, 물론 제사도 드려야겠지요. 하지만 그에 앞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0: 아, 그럼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2: 이세, 여기 장년이 장남입니까?
0: 예.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고 합니다.
2: 엘리압, 이쪽으로 와서 내 앞에 서게나.
3: 예.
2: 제가 틀렸군요. 엘리압은 아닙니다. 혹시 다른 아들들도 불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절대 나쁜 일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0: 예, 물론입니다. 자, 엘리압, 얼른 가서 동생들 좀 다 데려오거라.
3: 예, 아버지.
4: 이세의 다른 아들들이 한 명씩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아가 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선택하시는 이는 없었죠.
2: 이 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군요.
4: 이세는 그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를 찾고 있는 건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세는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2: 혹시 다른 아들은 더 없습니까?
0: 막내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2: 가서 데려오라고 해주시겠습니까?
0: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데려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그때까지 앉아서 같이 식사라도 하시지요.
2: 그 아들을 보기 전에는 앉지 않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엘리압.
3: 예, 아버지.
4: 엘리압이 동생 다윗을 찾아 돌아오는 데는 한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늦은 저녁, 다윗이 도착할 때까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0: 이제 도착했네요. 이 아이가 제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2: 맞습니다. 다윗이 제가 찾던 사람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셨노라. 목자가 양떼를 이끌듯이 그대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이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그대에게 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0: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죠. 그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1: 너희 이스라엘 군대는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참신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은 이제 곧 죽을 준비를 하라! 너희 신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은 당장 버리는 게 좋을 게다! 대체 너희처럼 연약한 민족을 선택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0: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매우 컸고 힘이 아주 셌으며 보통 사람들은 들지도 못할 창을 휘둘렀죠.
1: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내게 보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0: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떨기만 하고 있었죠.
1: 야!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내게 한 사람을 내보내서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라!
2: 왕이시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엘리야, 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 골리앗이 밤낮으로 우리한테 욕을 퍼부은 지가 벌써 40일이 됐는데.
2: 자, 누구라도 보내서 골리앗을 대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3: 하지만 누굴 보내서 저 거인 같은 장수 골리앗과 맞서라 하겠나? 우리 중엔 골리앗과 1대1로 싸워 이길 자가 없네.
2: 그러면 전면전으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3: 아니, 그것도 안 돼. 전세가 너무 불리해. 우리보다 수가 두 배나 많아.
2: 그러면 후퇴를...
3: 안 돼! 안 돼. 지금은 절대 후퇴할 수가 없어. 전투를 해보지도 않고 후퇴를 하면 내 꼴이 얼마나 우스워지겠나.
4: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년이 왔습니다.
3: 아, 그래, 아버네. 들어오라 하라.
5: 아, 다윗.
3: 응? 아는 소년인가, 엘리야?
5: 예. 제 막내 동생입니다.
2: 아휴, 다윗. 내가 집에 가려고 한 것 같은데.
3: 아, 잠깐 기다리게, 엘리야. 아브넬한테 듣기론 네 동생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어떤 상이 있는지 묻고 다녔다고 하던데.
5: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 녀석은 제 도시락 심부름을 한다고 들판에 양떼를 버려두고 와서는 전투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6: 제가요? 무슨 전투를요?
5: 보십시오! 지금 저를 놀리고 있는 겁니다.
3: 자, 엘리야. 진정하고 다윗의 말 좀 들어보자고.
5: 하지만...
3: 아,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응? 골리앗과 맞설 만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나?
7: 왕이시여, 누구든지

0: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1: 뭐? 네가? 아,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넌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2: 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만하는 걸 보십시오. 노련한 전사들도 도전 못한 일을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휴, 정말 넌 형을 창피하게 만드는구나. 어서 집으로 가! 가서 아버지 양떼나 돌보란 말이야!
1: 뭐, 더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게냐?
0: 네. 전 지금까지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 살려곤 했죠. 그 짐승이 제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2: 네가 사자나 곰을 때려 죽였다는 걸 믿으라고? 정말 허풍도 정도 것이지. 다윈, 네가 아버지한테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1: 아니다, 헨리야. 다윈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구나.
0: 제가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인 것처럼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겁니다.
1: 정 네 뜻이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3: 아, 이쪽으로 와보게. 칼은 가지고 있나? 아니, 아니, 상관없다. 여기 사울 왕의 갑옷과 방패가 있다. 자.
0: 제가 이런 갑옷과 무기는 익숙하질 않아서요. 이렇게 무장을 하고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3: 그럼 뭘 가지고 공격을 하겠다는 거냐? 또 방어는?
0: 여기 이걸로 하면 됩니다.
3: 응? 돌멩이 다섯 개?
2: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애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1: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3: 네, 알겠습니다.
2: 저 애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1: 어쩌면 그럴 수도,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지.

0: 이스라엘 겁쟁이들아! 내 말이 안 들리는 게냐? 어디 겁먹은 얼굴들 좀 보자! 내가 이렇게 너희 신을 모욕해도 나서는 놈 하나가 없단 말이냐? 이건 또 뭐야? 내 눈이 어떻게 됐나? 이 예쁘장한 꼬맹이 또 뭐야? 네가 이스라엘의 장수냐? 에? 이 꼬맹아, 막대기를 들고 내게 나오다니. 네가 날 개로 여기는 것이니? 네가 아주 내 화를 돋우는구나. 에? 자,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네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1: 넌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왔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 하나님께서 널 내 손에 넘겨주실 테니 내가 오늘 널 쳐서 네 머리를 뺄 것이다.
0: 에? 머리? 오늘 네가 이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겠다고?
1: 그렇다. 오늘 블레셋 군대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0: 나가 싸웁시다! 블레셋의 장수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1: 이렇게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장수를 이겼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죽는 걸 보자 모두 달아났죠.
2: 아버님, 저 소년이 분명 내가 만난 바로 그 소년이란 말인가?
3: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2: 그렇군.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사울 왕에게는 훈련받은 훌륭한 장수가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맞설 상대로 사울 왕은 왜 다윗을 보냈을까요? 다윗은 그 장수들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다윗은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며 지낸 그 긴 시간들을 통해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해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만군의 주시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다윗과 같은 어린 소년을 통해서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울은 알아차린 거죠. 훗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은 완벽하지도 죄가 없지도 않았죠.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고 우리들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어떤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점을 알고 계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한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으며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삶을 사시고 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강인한 체력을 가진 성경 속 인물들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다윗. 출연 서령범, 김종환,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임호기,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혹은 극동방송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 가지 교만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신과 권력에서 오는 교만, 부에서 오는 교만, 사람의 존경을 받는 데서 오는 교만, 높은 평판에서 오는 교만, 학식이 높은 데서 오는 교만, 거만한 성격에서 오는 교만, 이룬 성경에서 오는 교만, 이룬 성공에서 오는 교만, 뛰어난 능력에서 오는 교만, 자의식 과잉에서 오는 교만, 지식에서 오는 교만. 교만은 주님을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더 조심해야 되는 죄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지 않도록 매일 겸손을 마음에 묻고 생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편 31편 23절 말씀이에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울며 밤을 지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걸 그는 직접 겪었던 겁니다. 지금 우는 밤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밤도 지나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 주의 마지막 밤 김두현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존 레딕의 God Turn It Around 전해드렸습니다. 다윗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변하여라는 히브리어 하파크는 그냥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힌다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상황이 살짝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위아래가 통째로 바뀌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리가 춤추는 자리로 뒤집히는 그런 게 아닌가. 우리 힘으로는 이런 반전을 못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도 하나님 돌이켜주세요라고 부르짖는 노래로 이렇게 골라봤는데 지금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일이 있어도 그분 손에 들리면 통째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붙들고 우리 이번 주 한 주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복을 받기를, 오영원의 매미, 김도연의 여름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 텀린의 Everlasting God, 토미 워커의 The Lord's Pray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858번님께서 저는 요즘 학교에서 수업할 때 살아있음을 느껴요. 육아와 경력 단절의 시간을 지나 다시 일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볼륨을 크게 틀고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찬양 들으시면서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하셨나 싶네요. 7856번님께서는 샬롬, 존 와일즈의 Worthy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찬양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그리운 예루살렘, Gifted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Overflow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어떤 분의 글을 소개하셨습니다. 7살쯤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는 네 오빠 하나만 낳자고 했어. 근데 엄마가 너까지 낳자고 졸랐지. 그러니까 너는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엄마의 장난이었지만 어린 나에겐 충격이었다. 그래서 아빠에게 가서 다시 물었다. 아빠, 진짜 나 낳지 말자고 했었어? 그러자 아빠는 웃으며 말했다. 아, 그게 넌 줄 몰랐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빠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확 풀렸다. 네, 귀여운 이야기죠. 목사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전한 후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미 그 사랑이 예전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진정으로 가슴으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확 풀리면서 하나님이 날 주목하고 계시고 확실한 나의 아바 아버지라는 사실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게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행위나 논리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선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실감나는 것도 어떤 문서나 증거나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마음에 와닿고 믿어지는 은혜, 느껴지고 체험되는 그런 은혜가 이 밤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논리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선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실감나는 것도 어떤 뭐 문서, 증거, 설득, 행정 절차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논리나 계산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정말 희한하게 마음에 와닿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기간인데요. 신청 찬양도 접수받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밤에 같이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Thank you, God.
1: Do it, Lord, right now.
2: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 두 곡 함께했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마커스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으로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돈 모엔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랑 그 좁은 길, 희수일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깊어가는 밤입니다. 고요한 중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또 깊은 주님과의 교제 나누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강수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 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찬송가 밴드의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들려드렸습니다. 그래도 여름 시즌에 이제 여름 휴가철의 시즌의 이야기들로 주로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무더위가 아휴 너무 대단하죠. 뭐 정말 40도가 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그 에어컨 아래 있다가 뭐 뜨겁다가 이래서 좀 기원치 않는 감기나 질병에 좀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자 모두들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그리고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새벽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순서는 국내 CCM 찬양들로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오랜만에 또 들어오신 분들, 또 달빛 가스펠 처음 오신 분들 모두 모두 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많은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 받으시잖아요. 그 노래들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또 들어보고 감상하고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나무에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러빔의 선하신 A Song for Him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나무에님의 목소리도 그렇고 이제 러빔의 목소리도 그렇고 차분하면서도 잔잔하게 이 늦은 밤과 정말 잘 어울리는 두 아티스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 팀은 건반을 또 기반으로 하고 또 나무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타도 굉장히 잘 치세요. 그래서 어쿠스틱한 사운드에 정말 잘 어울리는 목소리이시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달빛가슴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그 한국만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애만 허락하신 그 CCM의 그 뭐랄까요? 정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국 CCM보다는 좀 이렇게 장르적인 다양성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곡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좀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곡들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많이 애창하고 또 사랑하는 한국의 찬양곡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뭔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가사들을 또 선율들을 많이 또 선호하고 또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곡들을 정말 한국의 작곡자들이 잘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 땅에 참 귀한 아티스트들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강성은이 부릅니다. 너의 집으로 가자.

강성은의 너의 집으로 가자. 사케오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니네 집으로 가자 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는 말씀으로 너무 익숙하고 친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완전 환영이죠. 그렇죠?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한켠으로는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너희 집으로 가자 그랬을 때 그냥 우리가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이런 걱정보다도 사람들의 시선 있잖아요. 저런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근데 그게 저는 제 개인으로 이렇게 돌아봐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저도 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좋은 집 많은데 왜 저길 가셔? 이러실 법한

그런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좀 살면서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은혜가 큰 거죠. 그걸 다 알고 계신 주님이, 그래, 나 니네 집으로 갈 거야. 그래도 갈 거야.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들을 거야. 라고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그 삭개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에서 유일하고 가장 큰 사랑이죠. 삭개오와만 함께 하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주님 함께 하십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에 대해서는 관대하십니다.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죠. 조금 더 여유를 두지 않고 분명하게 입장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다 사탄이거나 사탄의 하수인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유부단한 태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죠. 너는 함께 모으는 자냐 아니면 흩어지게 하는 자냐. 너의 인생은 너의 삶의 여러 모습은 어디에 서 있느냐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한웅재 목사님의 청종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서하얀의 예수가. 이렇게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은 조금 무서운 말씀이기도 했죠. 그러나 분명히 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마주봐야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공의 하나님은 뭐 가끔 이야기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린 조금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것은 너무 확실하지만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그리스도를 읽어내고 있는지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전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꼬임에 빠져서 마치 우리가 그렇던 사탄이 주장하거나 속이는 것에 동의하거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걸 놔두실 리 없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단호하게 들렸다면 그거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또 우리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네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를 좀 다시 돌아봤습니다. 어정쩡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선언하고 사역자로 산다고 하지만 어정쩡하게 지내는 건 아닌지 싶어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히스플랜의 사랑을 퍼뜨리자. 역시 발랄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사연을 많이 못 읽어드렸어요. 그쵸? 보니까 사연이 좀 많이 와 있더라고요. 이제 늘 올려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는 한데, 그래도 그래서 오랜만에 또 사연을 좀 방출해보도록 잘 배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드리기 전에 저희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죠. 문자 사연으로 남겨주시는 방법을 전 주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샵 1069번입니다. 샵 1069,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보내시면 바로 그걸 이제 방송을 해드리는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사연을 또 잘 모아서 토요일, 주일 이틀의 방송 가운데 사연을 잘 모아서 다시 오는 토요일 날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사연은 이제 신청곡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국내 CCM곡은 신청곡 바로 틀어드릴 수 있지만 예배곡은 주일 순서에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이야기들 또 신청곡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8411님, 아유, 이분도 저희 또 네, 가끔 또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시죠. 오프닝 10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신청곡 패러시프 밴드의 컴플리트 신청하셨는데, 이야, 저희가 근데 국내 CCM 곡을 주로 하는데, 이 패러시프 밴드의 컴플리트라는 찬양을 국내 예배팀이 정말 많이 불렀어요. 네. 근데 이제 패러시 밴드의 이 앨범을 찾아보니까 2016년 앨범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곡으로 들려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정말 오랜만에 특별히 원곡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곡을 좀 이렇게 이 원곡으로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해놨거든요. 기다리고 계시고요. 네. 뭐 이렇게 들려줄 건데 장황하게 얘기를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 9199님, 샬롬,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름다운 노래, 복된 노래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488님, 6488님, 그동안에 한 세 번의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영혼을 지켜 보호해주실 주님만 바라보며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황당한 사건 앞에 더 좋은 일을 주실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전시를 못 하시게 된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좀 황당하다.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6488님, 어떻게 됐는지. 네. 6282님, 아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282님, 늘 감사합니다. 아, 네. 아, 4628님, 강중현님, 비롯 담당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9507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네, 안녕하세요. 늘 반갑습니다. 네, 늘 반갑습니다. 네. 6428님, 또, 7월 26일에 올려주셨는데, 이번 주에, 이동이 뉴욕으로 안전하고 해야 할 미션, 주님 보시기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뉴욕에 계세요? 아니면 또 이동하셨어요? 네. 늘 건강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7월 26일 공안시 58분에 8510님, 목사님 한 주간 평안하시고 휴가계 있으시면 잘 다녀오세요. 네, 휴가 뭐 계획이라기보다도 저희 가정은 그냥 뭐 내일 모레 갈까 뭐 그러면 좀 이렇게 하루 이렇게 어디 다녀오거나 그런 분위기여서 네, 아직은 안 다녀왔습니다. 곧 다녀올 것 같습니다. 8월 1일 01시 01시 38초에 구하라 구구님께서 샬롬 곡조가 있는 기도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을 사랑하자. 네, 맞습니다.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저희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네. 0720님, 처음 사연 올리는 셋 아들둔 엄마입니다. 8월 1일 5일 휴가 다녀오셨군요. 청취가 쉽지 않았지만 찬양 드리다 은혜롭네요. 자주 청취하지 못해도 너그러운 마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6428님께서 8월 1일 또 보내주셨어요. 저희 왕 애청자시거든요. 여기는 집 앞 LA. 네. 전시회를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정기전 작품이 출품 제한으로 되어 속이 쓰리지만 이것 또한 새로운 작품의 도약이라고 생각하며 위로하며 네, 있습니다. 네, 6428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0778님 한밤중에 잘 듣고 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성경 읽고 있어요. 3주 전부터 간호조무사 병원 실습 시작했는데 육체노동 감정노동 8시간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금방 잠들어 버려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서 속상하고 그럽니다. 체력을 주소서 주님. 네. 6428님 또 보내주셨어요. 8월 2일 날 모든 것이 다 은혜밖에 적당했던 독특한 은혜가 있었던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번 주 LA에서 뉴욕을 2박 3일로 찍고 온 황당한 미션이 있었네요. 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간의 사연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읽어드리다 보니까 좀 긴 시간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급번호가 8411님께서 신청하셨어요. Parish Band의 Complete 하셨는데 이 찬양, 요 Parish Band 버전으로 영어 원래 원곡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온전케 되리.

Parachute Band의 Complete, Amazing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온전케 되리. 네, 다 아시는 찬양이죠. 많이 익숙한 찬양이고, 이렇게 그 예배 찬양 실황 느낌이 아니라 온전한 오롯이 밴드 한 밴드 팀의 그 구성으로 좀 뭐랄까요, 좀 꽉 찬 이게 막 화력이 꽉 찬 것보다도 굉장히 담백하게 꽉 찬 사운드로 이 찬양을 들으니까 또 굉장히 좋네요. 강준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곡의 찬양을 좀 남겨놓고 있어요. 어떠셨어요? 한 시간 동안 저는 곡을 선곡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상하면서 방송하거든요. 제 앞에, 제 탁자 앞에 이렇게 누군가가 같이 앉아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듯이 방송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우리의 묵상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하나님하고의 묵상 말이죠. 제가 하나님하고의 묵상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 하나님을 묵상, 말씀 묵상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책상 앞에, 식탁 앞에 함께 앉으셔서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마음속의 생각과 이미지를 그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로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 주님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늦은 밤 왜 깨어 계신지 또 무엇을 하면서 깨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는 깁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이 찬양 들으면서 오늘 달빛 가스펠 창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2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짙어가는 초록과 뜨거운 햇살이 어우러져 한여름의 정점을 지나는 8월의 두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들판의 곡식과 과일들이 가장 단단해지고 단맛을 내는 때가 바로 이렇게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한여름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햇볕을 온전히 받아내야만 가을의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단함과 시련의 계절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된 순간들도 결국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네,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또 토요일 새벽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을 원망치 않음은 그 햇살 아래 알곡이 익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을 두려워하는 그 바람 속에서 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이라는 무더운 시간 속에서도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피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네, 기독신앙시 여름 태양 아래서였습니다. 네, 날마다 신앙의 열매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4장. 모세가 답하되,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 손에 준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다시 그분이 너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명하시고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니 그것이 갑자기 뱀이 되었으며 모세가 그 앞에서 몸을 사렸다.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손을 내밀어 그것의 꼬리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심에 그가 자기의 손을 내밀어 낚아채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또 여호와께서 이는 그들로 그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셨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시금 너는 내 손을 품에 집어넣으라 말씀하시매 그가 자기의 손을 자기의 품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니 그의 손이 라병에 걸려 눈같이 되었다. 다시 그분이 이제 너는 내 손을 품에 집어넣으라 하고 말씀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자기의 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니 그것이 본래의 살갗으로 돌아왔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그 첫 표징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더라도 그 다음 표징에는 귀 기울일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징도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면 너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내어 마른 땅에 부으라. 그리하면 내가 나일강에서 떠낸 그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빕니다. 주님, 나는 결코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며 전에도 그러했거니와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무딥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냐? 보는 눈이나 못 보는 눈을 지정하였느냐? 과연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너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말할 것을 내게 지시할 것이다. 다시금 모세가 주님 비옵나니 부디 보낼 만한 적임자를 보내소서 라고 아뢰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다. 레위족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달변임을 내가 안다. 보라, 그가 너를 맞으러 나오고 있으니 너를 볼 때에 그가 즐거워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담아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고 그의 입과 함께 있어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너희에게 지시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백성에게 내 대신 말할 것이니 이로써 그는 너에게 입같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이것으로 표징을 행하라. 이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동족에게 돌아가 아직껏 그들이 살아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오니 부디 나를 허락하십시오 라고 말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대는 평안히 가라 하고 답하였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내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니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모세가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취하였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애굽에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붙여준 모든 이적들을 유념하고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친히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요 나의 맏아들이니 이제 내가 너에게 너는 내 아들을 내보내어 그로 하여금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를 내보내기를 거부하니 보라 내가 내 아들 내 맏아들을 죽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가 가는 도중 머무는 곳에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심에 시보라가 돌칼을 취하여 자기 아들을

아들의 포피를 베고 그것을 모세의 발에 대며 그대는 나의 피남편이다 라고 말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서 물러서셨다. 이때 그녀가 피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할례를 인함이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광야로 나아가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나아가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보를 맞추었다. 모세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매 부탁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표징을 낱낱이 일러주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어른들을 불러 모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을 아론이 그들에게 모두 전하고 그가 백성들 앞에서 표징들을 행하니 비로소 그 백성이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몸소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셨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서 엎드려 경배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4장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와서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한 5년, 한 10년 이 시간 동안은 편안할 틈이 없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아픈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편안하다는 느낌 안에는 제가 느끼는 영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육체적인 편안함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안일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될 경각심, 내가 가져야 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명감 같은 것도 놔버리고 살아가는 편안함인 거예요. 세상적인 선택의 편안함을 선택하다 보니까 평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어느 순간 엄청난 무거운 그늘이 지게 되고 어둠이 제 삶에 깃들게 되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이 다 돼가면서도 계속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야말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존재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막 고위층 집안 자제, 북한에서도 막 당원이고 막 김일성 종합대학 나오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북한에서도 정말 밑바닥 중에서도 최악의 밑바닥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상이 좀 좋지 못하셔가지고 북한에서는 아주 천대받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 대대로 적대시하는 그런 계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었고 학교에 나가도 항상 이 생활청화를 초등학교부터 하는데 사상투쟁을 하거든요. 그때 이 사상투쟁에 이렇게 모여서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주제하에 일주일 동안 자기가 본 다른 친구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김수찬 동무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발딱 일어나야 돼요. 제자리에서. 벌써 지금 이게 몇 십년 전 일인데도 잘 기억하거든요. 생생합니다. 그렇게 하면 발딱 일어나야 됩니다. 발딱 일어나가지고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까지 저도 봤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다른 친구가 또 탁 일어나서 또 다른 사건을 얘기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보니까 항상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상적으로 어차피 안 좋은 집 자식들, 가난한 집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공평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막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주 어린아이들로부터도 아주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요. 내 집이 가난하고 내 신분이 열악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이면 끊임없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희생당하는 구조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걸 경험하잖아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날 되면 또 내가 얼마나 또 수모를 당할지 어린 나이에. 저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외면

당하고 밑바닥이었던 삶을 끊임없이 북한에서부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탈북을 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까지 결국 결정을 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 뭐 가족 해체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잖아요. 어린 친구들 굶어 죽고 제 또래들 많이 죽고 고향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고 노인들 죽고 가족이 다 베어지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어느 순간 사람이 무덤덤해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아프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할 때가 98년도였거든요. 98년도 11월 달에 탈북하게 됐는데 그때 탈북할 때 목표가 딱 하나였습니다.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 의미를 찾지를 못하겠다. 죽어도 나는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가서 밥한 끼라도 인간답게 먹어보고 죽어야겠다. 그게 딱 하나의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뭐 형제 자매 여동생도 두만강 옆에다가 버려두고 탈북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중국으로 넘어온 날이 98년 11월이었는데 기적같이 중국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경험한 위로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어디서 하게 됐냐면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중국으로 넘어온 지 3일 만에 기적같이 저 같은 아이들을 모아서 신앙 훈련시키는 교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제 또래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길거리에 떠돌이하고 공항에 가가지고 외국인들 오면 돈 구걸하고 삶을 연명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막 붙잡혀서 북송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가자마자 3일 만에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그곳에 갔을 때한 10명 정도 되는 곳에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신앙 훈련을 받는데 와닿지도 않았어요. 막 성경 말씀이 와닿지도 않고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했고 북한에서 교육들이 제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더 거부감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 저는 어느 날 아이들이 같이 신앙 훈련을 받는데 밤마다 뭐 하냐면 아이들이 이불 속에서 우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같지만 이불 속에서 울어요. 언제부터 우냐면 탈북한 지 한달 지나면 그렇습니다. 한 달만 지나도 그때부터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형제 생각에 죽겠는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목숨 걸고 내 가족이고 뭐고 형제고 다 버리고 내가 살려고 왔는데 딱 한 달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편안함이 아니라 진짜 평안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살수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였던 겁니다. 그거를 저기서 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거예요. 다시 북한으로 막 나가고 싶었던 상황이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때 캐나다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께서 옛날 6.25 때 피난 갔다가 캐나다로 이민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냐면 세속식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발 씻겨주는 거를. 너무 불편하고 싫었어요. 누가 내 발을 만지면서 뭔가를 한다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제 순서가 돼서 앉았는데 제 발을 붙잡고 물 안에다가 손을 담그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눈물이 나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자꾸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그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에 눈곱 감고 앉아 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 발을 붙잡고 하염없이 우시면서 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이 주찬이가 이 어린 나이에 이 발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발로 아이가 그렇게 홀로 걸어 다닐 때 하나님 함께 하셨죠. 이 아이가 이 발로 얼마나 많은 이별을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 그 상황 다 아시죠? 하나님 늘 함께 하셨죠. 이러면서 제 발을 붙잡고 막 우시는데 그 기도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세속식 하는 세숫대야에 하염없이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같이 막 부둥켜안고 울었어요. 그때 저는 얼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쩌면 저분이 나를 저렇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진심으로 내 아픔을 알아주는 저게 예수님의 비슷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진심으로 누구에게 진정한 아주 작은 위로를 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볼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아주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5년 동안을 신앙훈련을 아주 강하게 빡세게 받았어요. 정말 새벽부터 밤에 잘 때까지 성경책을 외우고 쓰고 읽고 공부하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딱 목표는 하나였어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나만 지금 이렇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복음을 빨리 내가 들고 북한으로 돌아가야겠다. 그거였습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많은 죽음을 봤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목숨이, 인간의 이런 육체적인 생명의 단절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영적인 내 영혼에 나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렇지 못한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마다 일어나가지고 매일 외웠어요. 북한으로 가려고. 근데 의도치 않게 저희가 원하는 때가 아닌데 강제 북송을 막 당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에 탈북 루트들이 생기면서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기도 응답을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오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대한민국을 오게 되는데 이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올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라오스까지 갔는데 붙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북송이 되게 됐어요.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견디고 계신 그 힘겨운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날 땀 흘려 가꾼 농부의 수고가 가을의 풍성함으로 돌아오듯이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견디는 오늘 하루는 머지않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의 열매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토요일 하루 지금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마음의 조급함은 버리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며 어깨를 펴보시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거룩한 그런 견딤과 순종의 발걸음을 마음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망하지 마시고요. 시원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중국에서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고사성어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뜻인데요. 이 고사성어처럼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먹는 게 남는 것이라는 말도 있죠. 보릿고개같이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 생긴 말일 수도 있지만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또 먹는 음식이 나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살펴봐도 틀린 말이 아니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는 건 사진뿐. 서양에서도 추억은 사라져도 사진은 영원하다라는 속어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남긴다라는 말이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속어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삶 자체가 너무나 유한하고 짧기 때문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름, 음식, 사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무엇도 영원할 수는 없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끝까지 남는 것은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영생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남과 북에서의 방송을 듣고 계시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끝까지 남는 것은 믿음이며 끝까지 전해야 할 것은 복음임을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형용치 못할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하고도 소망하면서 첫 찬송 함께 올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당신을 알고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소망을 붙들고

들길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결코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의 길목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걸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과 응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까지 우리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리고 샤라느 꽃 예수 다음의 찬양회로 함께 올려드렸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귀한 거 하나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가보시면 오하이오주라고 하는 데에 하이웨이 75번에 쭉 내려온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은 오하이오에 가면 라이마 오하이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바른 쪽에 길 옆에 거기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장을 하나 지어놨는데 플라스틱 공장이에요. 번번이 실패를 하다가 37불을 가지고 공장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 양반이 깨달은 게 이 회사는

0: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반반씩, 그러니까 하나님이 51%, 자기가 49%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 공장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체라고 써놓은 공장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49%를 다 선교 전도하는데 바친 사람이에요. 성결교회 와서 신학교에도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 스탠리 탬. 참 이 사람이 처음에 11조를 해도 실패를 보았다가 전체 운영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성을 드리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자기는 봉급만 받는데도 엄청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단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플라스틱 공장을 한 게 미국에서 플라스틱 공장 제1등이야. 믿음.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믿음이 아닌가.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Faith is the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 믿음으로 승리를 한다. 믿음을 굳게 가져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데 본문의 말씀은 뭐 간단해요. 순종하라, 겸손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근신하라, 너의 믿음을 굳세게 하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이어서 찬양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찬송 더 올려드린 후에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믿음의 고백인 믿음의 화답인 아멘이라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의 선포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0: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의 모든 우상 숭배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그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대 우상화가 무너지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이 우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하여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최정화 자매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 이 기도와도 같이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유일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두드림에 반응하며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물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또 너희는 음탕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저속한 말은 완전히 버리고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알고 몇 날 며칠도 부족할 우리 은혜의 이야기들,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하루를 열어주신 이 매 순간들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나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나아갈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새벽의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의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전쟁에서 사용하는 드론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최근에 러시아의 대형 물류센터, 이 물류 공장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1: 그렇죠.
0: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물류 공장에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투입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던 건가요?
1: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7월 18일 새벽이었죠.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이 와일드베리스의 물류 공장 두 곳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0: 네.
1: 이 와일드베리스는 한국으로 치면 쿠팡과 비슷한 회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주문받은 물건을 큰 창고에 모아두었다가 이 지역별로 나눠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0: 네.
1: 네, 공격을 받은 곳은요. 탐보프크주의 코프스크와 모스크바주의 엘렉트로스탈에 있는 이 물류 공장이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야간 근무자들이 숨지거나 다쳤고 혹은 뭐 큰 불이 났다라고 하는 건데요. 처음 발표된 피해 규모는 사망자 7명과 부상자 24명이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숫자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이 물류 창고의 일반 노동자까지
0: 네.
1: 좀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0: 전쟁이 주로 일어나는 지역 외에는 보통 공격을 할 때는 중요한 기지를 공격하곤 하잖아요.
1: 네.
0: 근데 물류센터를 공격했다라는 거는 물류 공장에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건 좀 의외이기도 한데요.
1: 그러니까 이 물류 공장이 진짜 물류 공장이냐라고 하는 의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아.
1: 그러니까 단순히 옷이나 생활용품만 보관한 곳이 아니다라고
0: 네.
1: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에 사용하는 드론을 만들 때 필요한 전자 부품 그리고 항법 장비도 이곳을 통해 보관하고 또한 운반됐다라고 하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항법 장치는 이런 드론의 길과 목표물을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비인데요. 반면 러시아는 이 민간 물류시설을 공격해서 일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되려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어느 쪽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지는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공장뿐만 아니라 부품을 나르고 보관하는 물류망까지 이 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0: 네.
1: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위험도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0: 아,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공장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자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있었다는 건데.
1: 네.
0: 근데 이 물류 공장에서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 나온 자매님들이 있었던 건 확인된 사실인가요?
1: 네. 안타깝게도 저희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이 물류시설에 투입된 것은 맞다라고 합니다. 이 지난해에도 이 단체로 그 북한 여성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0: 네.
1: 러시아 여자 사람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 북한 여성으로 보이는 노동자들이 단체로 일하는 영상 그리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약 180명에서 수백 명 정도가 투입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이번에 공격받은 장소가 북한 여성들이 실제 근무하던 건물과 정확히 같은 곳인지 공격이 벌어진 시간에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는지 이게
0: 네.
1: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류 공장이 매우 크고요. 또한 여러 동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참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0: 투입됐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 여성들이 이번 공격으로 실제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구분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여기 주목을 해 봐야 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렇게 뭐 사진에서 저희가 본 바가 있고, 네, 투입이 됐다라는 사실들을 알고는 있는데, 그 북한 여성들의 피해는 확인된 게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당국도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그런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개적으로 잘 발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쳤다는 사실. 근데 이게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직후에는 현장이 매우 혼란스럽고, 러시아 당국도 외국인 노동자가 왔다라고 한 사실을 어떻게 보면 알리면,
1: 네,
0: 이게 우리 러시아가 해외에 있는 노동자를 뭐 이렇게 수입해 와서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만일 북한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들의 가족에게 정확한 사실이 전달될지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족들은 당국이 알려주는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부상을 입었어도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사망을 했다면 어떤 사고였는지 북한 당국은 한 번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들이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북한 차원에서 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기업에서 진짜 일했다라고 한 사실 자체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 대북 제재 결의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노동 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 이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 이미 다 돌려보내라고 하는 게 북한 대북 제재 결의인데 이걸 아예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숨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북한 내부에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 해외 파견을 꺼리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당국이 해외 나가면 돈을 벌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일부러 돈벌이를 위해서, 외화를 벌기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 선발해서 보냈는데 그게 노출이 됐다. 아니 정말 드론 공격을 뭐 이렇게 받아서 정말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알려지면 안 되겠다라고 더욱더 감출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좀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1: 러시아 전쟁에 투입이 됐을 때도, 전장에 투입이 됐을 때도 생명의 위협이 가해졌었는데,
0: 네,
1: 공장에서조차 일하는 와중에도 같은 상황이라면 외화벌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시선이 계속해서 달라질 것 같아요.
0: 네. 이 전쟁이 솔직히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1: 네.
0: 우크라이나도 계속 북한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통해서 정말 온 가족이 약간 몰살을 당하기도 하고, 러시아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아 여기 전선이 아니면 좀 안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어디서 터질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1: 네.
0: 그것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동 파견도 현재 북한 노동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날씨도 매우 덥고 주로 힘든 건설, 생산 노동을 해야 하고 또한 북한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현재 또 전쟁 중이잖아요.
1: 네.
0: 이란에 특히 그런 건데
1: 그쵸.
0: 상황이 참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더 받는 것보다 약간 몸이 안전하고 북한과 가깝고 생활 환경이 비교적 익숙한 곳을 원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그러니까 원하는 곳이 더 극명해졌네요.
0: 네.
1: 근데 와중에 평양에서는 파견 국가를 정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0: 그렇죠. 봐봐요. 이제 러시아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잖아요.
1: 맞아요.
0: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 네,
0: 러시아에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자기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아 러시아는 안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평양 시민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아 널 어디로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약간의 제비뽑기 형식으로 선발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신은 중국에 간다, 당신은 러시아에 간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1: 네,
0: 먼저 파견 대상자를 선발한 뒤에

0: 중에 국가와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일단 가게 되는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파병 나가는 군인들의 입장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파병 군인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거든요.
1: 네.
0: 근데 그냥 약간 해외에 무슨 연수 간다, 뭐 훈련 연수 간다라고 하는 거를만 듣고 갔는데 내가 이제 거기에서 전쟁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강제 노동, 강제 이제 파병 이런 거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선택권을 가장 부여하지 않는, 그 자유권을 부여하지 않는 점에서 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좀 들이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근데 이렇게 뭐 생사가 오갈 수 있는, 어디를 가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 강제적인 외화벌이를,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0: 네.
1: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이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1: 네.
0: 이 북한 노동자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 사람의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에 의해서 그냥 수단, 돈벌이 수단 이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느 나라로 갈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혹은 위험한 지역에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노동자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나서, 불의의 사고가 난 경우에도 가족에게 진실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런 것들도 가족이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또 누군가의 딸이고 어머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 나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냥 선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쟁, 뭐 정치적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 본인은 어떤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고 빼앗긴 내가 결정권을 빼앗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또 공격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북한 여성들이 모두 무사하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북한 당국도 이런 외화 수입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노동자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체계로 거듭나기를 좀 기도해 봅니다.
1: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존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아래서 주님 안에서 함께 그 평안한 은혜의 일상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라면서요.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숨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엉망가지 은혜로 섬기고 계세요. 몇 가지 대표로 말씀드리면 이 지구덩어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덩어리를 돌리세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자전. 자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전 속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보통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속 100km로 달리잖아요. 시속 100km면 느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구덩어리를 하나님이 하루 24시간을 한 바퀴 돌리시는데 그 자전 속도가 몇 킬로냐? 시속 몇 킬로냐? 1600km.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를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100시간이 되길 원하세요? 24시간이 되길 원하세요? 100시간이면 너무 길어, 지루해. 하루가 24시간을 원하세요? 1시간을 원하세요? 1시간은 너무 짧아.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24시간 시속 1600km로 빙그르르 돌게 해서 하루 24시간 되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지금. 아멘. 하나님은 지구를 또한 태양주위를 날아가게 하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공전이라, 공전이라. 공전 속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0만 7,200km. 하나님이 지구덩어리를 가지고 태양주위를 돌리실 때 그 속도가 10만 7,200km. 엄청난 빠른 속도로. 1년이 365일 원하세요? 아니면 3000일을 원하세요? 3000일은 너무 지루해. 365일 지루하지 않도록 시속 10만

0: 1200km.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그러한 그 시속으로 지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1초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자상하게, 세세하게, 그리고 전 우주를 바로 우리를 위하여 달도 별들도 우주를 지구덩어리를 우리를 지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산소를 공급해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먹을 양식과 물과 음식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서로 가족끼리 외롭다지 않고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임금인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재앙이 많고 얼마나 재난이 많고 얼마나 사고가 많고 얼마나 질병이 많고 얼마나 저주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러한 속에서 그나마 지켜주시고 우리는 함부로 내 몸을 굴리고 함부로 천방지축 이 재앙 많은 세상에 함부로 나대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직전 눈동자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받아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만큼이라도 재앙 걸리지 않도록 이만큼이라도 사고 만나지 않도록 이만큼이라도 병 걸리면 또 자연 치유를 주시고 또 잠자면서 치유해 주시고 또 약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또는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금도 사랑의 손길로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에 섬김의 손길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멍청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런 일반 은혜는 약과예요.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혜택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를 저 마귀의 발톱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서 자녀 삼으셔서 천국을 상속 주시려고 자기 아들 만물을 창조하게 하신 그 신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섬기러.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황해도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는 반면 그 밖의 전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7도, 평양과 대전, 대구, 광주, 목포, 여수, 포항, 제주가 2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강릉이 25도, 춘천이 24도, 함흥 23도, 신의주 22도, 강계와 청진이 21도, 해산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 36도, 서울과 광주 35도, 여수 34도, 개성과 춘천, 대구, 부산, 목포가 3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포항, 제주가 31도, 강계와 강릉이 28도, 해산 27도, 함흥 24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숨가쁜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주님의 그늘 아래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말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은혜의 여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가득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국립합창단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양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성령의 열매 가득 맺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177장, 새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통합찬송가 177장, 새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홍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계절을 잇는 이 귀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여름이지만 너무나도 폭염과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무더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열질환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밖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상생활에서 열심으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귀한 이 나라 민족이 쓰임받으며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꼭 붙잡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섯 번째 시간 싸움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나타난 일곱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곱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으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고, 또 일곱 교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 모으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천국에 대한 모습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한 교회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연합할 때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순복음 성북교회는 우리 교회의 중심적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있는 5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은 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구약에 나타난 많은 전쟁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 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세상의 관원들이 꾀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비웃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에

어떠한 전술, 어떠한 전략으로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들이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일대가 되시는 신앙의 일대가 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남편이 예수 못 믿게 하고 아내가 못 믿게 하고 혹은 부모가 여러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환경에서 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듦을,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13절 하반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예수의 이름,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이름,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이름,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이름, 모든 채워주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변해도 예수의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영혼, 육,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감찰하시는 주님이신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셨다면 이 보가목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셨을 거예요. 그 보가목 교회에서는 안디바라고 하는 이 보가목 교회의 감독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급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순교를 당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충격 앞에 어떤 성도도 요동하지 않고 나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이뤄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주님, 이 정도인데 우리가 목숨까지 바쳤는데 그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삶에도 책망하실 것이 있나요? 여러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삶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께서 우리가 완전해지기까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3절에 나와 있는 검의 모습이 16절에는 내 입에 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검이라고 하는, 내 입술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날선 검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실 때에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사지봉이 아니라 의사 손에 쥐어진 메스와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렇게 졸리기도 합니까? 제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서?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마사지봉 같이 느껴지니까 마사지를 받으면서 잠이 스르륵 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의 손에 주어진 메스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도려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라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을 돋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가목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관통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선 검, 내 입의 검, 마귀의 권장,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싸우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보가목 교회를 통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진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싸우시는 예수님이에요. 제가 가로를 쳐놨는데 가로를 친 이유는 이 뒤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싸움에

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그리고 이 싸움에 내가 승리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게 될 거야.

0: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시편 46편 10절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오. 그 능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과 주님은 지금도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해 가서 내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전쟁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굽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회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갈 거야, 너에게 속히 갈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과 싸울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로치고 싸우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와 싸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싸우셔야 되겠습니까? 부디 우리 수목원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용서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쟁과도 같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던 모든 이성, 모든 감각, 모든 체질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섯 번째 시간 싸움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9-0000번

1800-0000번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93장, 새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통합찬송가 393장, 새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 통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5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름밤이면 마당 평상 위에서 밤하늘을 바라다 보며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성경 얘기를 듣고 그리고 잠들곤 했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데요. 어린 시절에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성경 얘기는 다윗 임금 얘기, 요셉 얘기, 야곱 얘기, 에스더 왕비 얘기. 요즘의 아이들은 옛날 얘기 들려주는 할머니가 집에 안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이 가족 해체가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3대가 사는 부모, 자녀, 손자, 가족은 정말 귀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데, 저의 경우는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또 할머니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랑 함께 사는 아이들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가족들이 이러한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더운 날입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저명한 신학자이자 전도자였던 루벤 아처 토레이 박사님이 LA의 한 교회에서 설교 중이었습니다. 토레이 박사님은 예전 미국의 한 호수에서 있었던 의인의 일을 예화로 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시간호에 유람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영선수 한 명이 호수에 들어가 탈진할 때까지 23명의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한 노인이 토레이 박사님을 찾아와 자신을 그 사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토레이 박사님은

사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또 그런 상황에 처했어도 저는 같은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구한 23명 중에 찾아와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를 잊고 사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받은 도움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성경책 횃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사랑하는 책 줄라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삼손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근데 사사가 이방여인과 결혼을 하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삼손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읽고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설마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겠어. 이게 다 계획이고 전략이고 틈을 타려고 그랬던 거지.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들릴라는 뭐예요? 뭐 딥나요에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들릴라는 뭐냐고. 또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요 창녀촌을 들락거립니다.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아니 나시리니 포도주도 몰려라 그랬는데 창녀촌은 또 뭐예요? 정말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딥나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삼손의 진이도 사실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삼손이 무슨 생각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걸 했는지가 의심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삼손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가 그냥 좋아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찝찝해요. 그리고 삼손 같은 사람은요 굳이 블레셋을 치려면 뭐 틈을 탈 게 있나. 뭐 어차피 전쟁하는 거 보면 혼자서 다 때려잡더구만. 뭐 틈을 왜 타요? 그냥 가서 하면 되지. 삼손이 굳이 뭐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좀 뭔가 헷갈려요.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정말 갈렙처럼 명확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고 가서 전쟁을 하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뭐 딥나 여자가 좋은데 뭐 가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아,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을 죽이려고 그러고. 글쎄요 이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삼손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동시에 딥나가 이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 하기는 하는데 돈도 좀 벌고 싶고 또 주를 위해 하기는 하는데 뭐 성공도 좀 하고 싶고 주를 위해 하기는 하는데 저 자매가 예쁘기도 하고 뭐 이 삼손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아요?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목적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혼합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인지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인지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 있으면 명확하지. 아이고 그건 네가 죄 짓는 거야. 근데 죄는 아니야. 이게 죄입니까? 그러면 뭐 죄는 아니지.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뭐하지.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그것은 여러분 결혼도 그럴 수 있고요. 사업도 그럴 수 있고요. 목회도 그럴 수 있고요.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뭐 형제들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 참 많습니다. 아, 내가 어떤 자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응답을 주셨습니다.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혼까지는 아니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꼭 그 자매냐? 그럼 아, 믿음이 좋습니다. 그럼 믿음 좋은 건 그 자매 말고 저 자매도 있는데 아, 그 자매가 조금 더 비전이 맞습니다. 비전은 그 자매 말고 요 자매가 더 잘 맞는데 아, 그 자매가 뭐 성격이 아, 성격은 이 자매가 훨씬 좋은데 아, 솔직히 얘기해봐. 그럼 예, 결국 예쁩니다. 이게 이제 결국 아, 이 형제들 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 얘기를 갖다 붙이긴 하는데 그 안에 보면 결론을 가보면 결국 예쁩니다. 이게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 사업하는 것도 참 이런 경우들 많아요. 뭐 제가 주님의 기업을 하겠습니다. 뭐 킹덤 비즈니스니 비즈니스 에즈 미션. 야, 제가 비즈니스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선교 말고 선교를 하시죠. 그럼 아니요, 저는 비즈니스 선교를 합니다. 아니 그냥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비즈니스 선교를 합니다. 글쎄 뭐 선교에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비즈니스 통해서 돈 벌고 싶은 건지 선교하고 싶은 건지가 아주 애매한. 이게 여러분 너무 많이 보여요, 사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이 동기가 클리어하지 않은 거예요. 동기가 클리어하지 않은. 주님의 뭐라고 써붙이긴 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한테 100% 그 순전한 동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그 이름 갖다 쓰는 건지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의 모습이 정확히 이랬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는 일인지

지가 좋아서 하는 건지가 애매한. 이게 삼손의 혼합신학의 첫 번째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 이렇게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방법이 혼합되는 거예요, 방법이. 자, 15장, 15절, 16절 한번 보죠. 그 삼손의 유명한 턱뼈 사건입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이는.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자, 삼손이 나귀 턱뼈로 적군 1,000명을 죽입니다. 얼핏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적군을 죽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전쟁하는데 적군을 살려두는 것이 잘한 겁니까? 전쟁하면 이겨야지요. 뭐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삼손이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나실인. 나실인은 죽은 시체에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이요, 그때만 죽은 시체를 만진 게 아니고 배고프다고 죽은 사자 가운데 있었던 꿀도 떠먹었거든요. 그럼 나실인 서원은 어디 간 거예요? 이 삼손이 했던 일들을 보면 애매해요. 그 방법도 순전히 하나님이 순전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기가 참 어려운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건지가 애매해요. 근데 사실 기드온 같은 사람들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세요? 하나님이 하신 걸 명확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모집된 군인들을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300명만 남기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은 지금 수십만 명이 와 있는데 300명으로 무슨 전쟁을 해요?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시고 거기 사람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도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방법 물론 있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군사를 더 많이 모아가지고서 이제 매복시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뒤로 가서 누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했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그렇다고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또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럼 이게 그러니까 삼손이 턱뼈로 싸운 거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잘한 겁니까? 그럼 잘했다고 할 수도 없죠. 이게 이제 삼손의 문제점이에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지.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헷갈리죠.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방법을 타협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방법을 타협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의 예서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사울이 전쟁을 하려고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군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려도 오지 않고 적군은 위협은 계속되고 군대는 도망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국 제사를 드리죠.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왜 제사를 드렸냐는 거예요. 제사는 레위인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전쟁이 급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보이십니까? 이 앞에 적군들이. 노 웨이.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 보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내 방법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바늘허리에 실 꿰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오늘날도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야 뭐 조금 뭐 그냥 아주 죄 짓는 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실제로 본 예예요. 실제로 본 예인데 선교원금 하겠다고 룸사롱 하시는 분을 봤어요. 정말 집사님이신데 선교원금 하시겠다고 룸사롱 하시는 분을 봤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 삼손 안에 있었던 이 모습이 결국 이렇게까지 나타나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실수들 많이 저지르시잖아요. 목적이 정당하면 방법을 그냥 써도 될 것 같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두 번째 혼합은 뭐냐면요. 방법의 혼합이에요. 그리고 방법의 혼합은 많은 경우에 목적이 혼합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목적이 아주 명확한 사람은 방법도 별로 그렇게 혼합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100%라 그게 있는 사람은요. 방법을 굳이 그렇게 편법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돼도 하나님이 되는 거고 안 돼도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건데. 근데 보통 편법을 쓰게 되는 이유를 보면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결국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야. 앞으로 말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돈을 좀 벌어야겠어. 말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저자매랑 교제해야겠어. 뭐 이게 있으면요. 그 동기가 순전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쓰지 말아야 될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명확해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첫째는 말씀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말씀을 벗어난 편법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한다든지 속인다든지 이런 거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안에서 일하세요. 그것을 벗어난 편법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둘째,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 그거 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기드온의 얘기가 정확한 얘기죠. 그 기드온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서 모세도,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도 모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편법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딱 이렇게 몰려있는데,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이제 적군이 쫓아오고, 그러니까 잠깐 있어봐라. 그래서 바로왕한테 가서, 잠깐만 우리 다시 생각해봅시다. 협상하고,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가라 그러셨어요.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법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편법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안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가능한 일까지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러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우리 앞에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장벽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가 싸움터지. 그냥 뭐 열심히 일해서 되는 건 열심히 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어디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어떻게 좀 돌아가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관례를 쫓아가든지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 보일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여기가 진짜 싸움터지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혼합된 거예요. 혼합된 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삶을 보면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낙이턱뼈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저 목사님, 이 낙이턱뼈를 가지고 싸운 것은 결국 삼손이 죄진 거네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꼭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잘한 거네요. 그러면 잘한 거라고 얘기하기도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그럼 모르겠네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모르겠네요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예, 그러면 글쎄 그거는 잘, 그럼 죄입니까? 글쎄 뭐 죄는 아닌데, 그럼 정말 하나님에서, 글쎄 그것도 아닌데, 뭐 이런 이 혼합된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혼합된 목적과 혼합된 방법 가운데 서 있으면 결국 그 결과도 혼합된 결과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삼손이 보여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목적과 방법이 혼합된 사람은 그 인생의 결과도 역시 혼합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16장 30절. 이거 오늘 읽으신 본문이지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과 삼손이 함께 죽었습니다. 같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삼손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요, 적군의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을 당한 것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적군을 한꺼번에 죽인 것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해. 그래서 와, 삼손이 마지막에, 그럼 삼손인데 대단한 일을 했지. 아, 대단한 일을 했으면 자기는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사도요, 같이 죽은 적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혼잡스러워요. 분명히 많은 적군을 무찌르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전쟁에 승리한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적군뿐만 아니라 자기도 함께 죽는, 이것이 여러분 결과의 혼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례식장에 갔을 때 마음이 힘든 적이 꽤 많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분명히 교회에서 뭐 직분도 받았고 그랬어. 근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얘기하면 이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러면 아닌가? 그것도 아니고. 긴가? 그것도 아니고.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일반적인 얘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나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쓰기를 원하세요? 명확하게 선을 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적과 방법에서부터 선을 긋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열매도 결국 그런 거 거둘 거예요.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명확한 것을 심지 않는 사람은 결국 명확하지 않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저 죄는 안 졌는데요. 그럼 죄는 안 졌다고 하나님 앞에 잘했냐? 그럼 잘한 것도 없는데요. 그럼 죄도 안 짓고 잘한 것도 없고, 하여간 굉장히 혼잡스러운 명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군을 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적군 멸하면서 자기도 함께 죽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혼합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이게 순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삼손의 세 가지 혼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간단히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이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떡고물 바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하나님 이름 팔지 말자는 거예요. 제3계명에 보면 10계명 중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아무 데나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는 건 잠깐 스탑하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일이면 원해서 한다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인데 뭐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일인데 뭐 킹덤 비즈 뭐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일이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냥 솔직하자는 거예요. 물론 계속 내가 원하는 일을 해서 원하는 일만 하고 사는 걸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해야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수준이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그냥 이거 하고 싶습니다. 뭐 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솔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점점점 일치될 수 있도록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긴데도 아닌 것처럼 아닌 척하고 있는, 거기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아닌 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 수준을 정확하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단호하게 끊으셔야지. 근데 죄가 아니지만 내 동기가 좀 애매모호한 것들 있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돈좀 많이 벌어보고 싶네요. 예? 그냥 할 테니까 좀, 예,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지 돈을 벌게 하시는지 좀, 뭐,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뤄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그냥 긴데 아닌 척. 그래서 예수의 기업 그래놓고 실제로 자기 할일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결혼도 마찬가지고, 예. 그냥 그 자매가 좋으면 왜 좋냐? 그럼 예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야 네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 좀 가지고 우리 기도해 보자. 이게 나오는데 그거 맨날 감추고 말이에요. 아닌 것처럼 뭐 믿음 보고 결혼하는 것처럼 회개하라고, 회개. 원어 간사 끄떡이는 거 보니까 동의하는 게 있나 보네. 그래요. 약간 이 긴데 아닌 척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거면, 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이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죄는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고 하면 큰일 나요. 죄는 우리 인생을 파괴해요. 어쨌거나 100%의 그런 동기가 없을 때는 정직하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순전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잠언에. 또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마음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100%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주 쉬워요. 그일 내가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스탑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스탑할 수 있으면 맞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아쉬움이 남고 뭔가 찌꺼기 열정들이 남고 그러면요, 거기 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주님의 기업을 한다 그럼 막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거 그냥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고아원 갖다 줘라 그래도 예스 그러고 할수 있으면 할렐루야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아이고 그거는 좀 곤란한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러면은요, 거긴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랬을 때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니 그렇다고 뭐 기업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 건데 그냥 정직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가치 있네요. 근데 이 부분을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네요.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순전해질 때까지 나를 좀 다뤄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스트러글해야 되는 문제지, 그걸 긴데 아닌 척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에 보면 다 조금씩 부족하잖아. 그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정하고 그거를 계속 기도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완전 100%고 0%고 이렇게는 안 돼요, 사실. 100% 같았다가도 어느 날 보면 또 NC 스물스물 뭐가 올라오고, 안될 때는 100%야. 사업을 하는데 맨날 적자 보고 있어. 그럴 땐100% 하나님을 위해서 해. 근데 이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 마음에 대한 싸움이에요. 마음에 대한 싸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오늘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의 전쟁을 그냥 스킵하고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지 않을까, 거기에만 몰두하려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무엇을 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일까. 아니요,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까, 안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왜 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전쟁을 그냥 살짝 스킵해. 있는데 없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 그리고 그 다음 것만 가지고 열심히 다루려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뭐를 하고. 아니요, 여러분,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절대로 스킵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뭐냐 하면 무엇을 할까 안 할까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 기업을 만들었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전한가 하는 게 우리의 진짜 싸움이에요. 그 마음이 순전하다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열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진짜 싸움터는 내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킬 거냐,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할 거냐, 이 내면의 싸움이 진짜 싸움인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거는 슬쩍 넘어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서 무엇을 할까 말까, 내가 얼마나 큰 사역을,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또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 오해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지키는 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계속 불순물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싸워야지요. 어저께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오늘 자동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제까지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목회를 했어도, 오늘은 내 야망이 승급승 들어올 수 있는 게,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아, 목회가 전부 다 성공하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했겠어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지. 목회도 이럴진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전한 마음을 지키셨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워나가고 있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디냐면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싸움을 지켜주시고 순전하게 해주시고,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이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혼합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의 일을 할 때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는요, 단 하루도 주님 앞에 내 힘으로 살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루도 기도할 수 없는 존재고, 하루도 말씀 가운데 갈 수 없는 존재고, 하루도 정직하게 살 수 없는 존재고,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는 하루도 주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모양 이 꼴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루 시작한다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자기 힘을 막 과시하는 삼손 같은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연약하게, 주님 내가 이 300명 가지고 도대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가 아니시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삶에 배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내 능력으로 해치우려고 하는 유혹을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처리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셋째,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이 결과는요, 내가 어떤 목적과 방법을 뿌렸냐에 의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혼합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혼합의 결과를 얻는 거고요. 순전한 씨앗을 뿌린 사람은 순전한 열매를 얻는 거예요.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동기와 방법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지켰다면 이미 성공한 거예요. 뭐 결과가 눈에 막 나타나야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 눈 감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결과를 무시하시는 걸 연습하시기 바래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막 기뻐하지 마시고요. 그냥 억지로라도 눈 감고 보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덤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실패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정직했다면 실패한 결과가 보였어도 사람들이 실패했다 그런 거지 나는 성공한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성공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눈 감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도 무시하시고요. 나쁜 결과가 나와도 무시하시고요. 오로지 우리의 포커스를 마음에 두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럼 이미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삼손처럼 수천 명의 적군을 물리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기독교의 타락은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 가장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거냐, 아니면 세속의 돈과 어떤 크기를 추구할 거냐, 여기서 패했고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내면의 싸움이냐 겉으로 보이는 결과냐, 뭐 여기서 패했고요.
이 기독교의 본

0: 본질은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보이는 금송아지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이 땅에 속한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겉으로 보이는 열매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냐. 이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거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지. 그냥 보는 거죠.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본질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승리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얼마나 훌륭한 결과가 나올 거냐, 그럼 이런 결과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될 거냐, 그러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짤 거냐, 이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순전함을 유지할 거냐. 삼손은요, 보이는 것만 따지고 넘어 어떤 사사보다도 위대한 결과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는 삼손같이 처절하게 패배한 사람은 없었어요. 사사 중 유일하게 잡혀 죽었던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보이는 성공이 꼭 보이지 않는 것에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성공이 있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상을 얻기 원하신다면 보이는 열매로부터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열매로부터 눈을 감으세요. 이것이 성공의 열매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열매든 다눈 감으세요. 그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던 그것들이 실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날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싸웠던 싸움의 실체가 뭔지를 거기서 보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요.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오천남부교회 김정동 목사님입니다.
1: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무더운 여름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옵시고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복의 기쁨이 있는 8월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고 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오늘날 부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골프공은 표면에 많은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룩불룩하게 생겼는데요. 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찾아보게 됐는데요. 처음에 골프공은 매끈하게 만들어졌지만 비거리가 130야드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끝에 공 표면에 흠을 만들어봤더니 신기하게도 그 배 이상 멀리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흠이 흠 자체로 보이지만 골프공은 바로 그 흠이 생명이었던 겁니다. 그 흠 때문에 공기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여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식에 흠을 주셨는데요.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불완전함이 복입니다. 그 불완전함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 불완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캠브리지 대학 램프르 교수는 유럽 역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학설을 뒤엎는 놀라운 학설을 발표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지배적인 학설은 고대 유럽은 정복자들에 의해 형성됐다라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램프르 교수는 언어와 곡식의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 고대 서양 문명은 더 잘 살기를 바라며 좋은 땅을 찾아가는 평화로운 농업 이민에 의해 싹트고 유럽인이 정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3000년부터 5000년 사이의 연구로서 서양 고대사 연구에 괄목할 만한 업적인데요. 이류 역사 발전이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농민들의 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억세고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부드럽고 평화로운 자가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동물들의 진화를 통해서도 약육강식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강한 짐승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약한 동물들이 번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따 서워 죽겠네, 무엇들 하시오. 극동방송 들어보라,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14, 165절. 길을 잃어 혼란스럽고 염려가 될 때, 어디로 갈지 누구를 향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가서 그분의 말씀을 펴십시오. 몹시도 찾던 은신처, 필요로 하던 안전, 목마름을 채울 소망, 갈구하던 나침반을 발견할 겁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호흡만큼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보호받을 겁니다. 그분의 지혜와 평안을 얻기까지, 무엇을 말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기까지 그곳에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다음 걸음을 내디딜 때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저의 변함없는 은신처, 방패, 그리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평안을 발견합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신문에 정부의 생활보호 지원을 받아 겨우 살아가던 윌리엄 머피라는 사람이 백만장자가 됐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는 주일 아침 교회로 가는 길에 지갑을 주었는데요. 그 지갑 안에 복권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려 765만 달러에 당첨된 복권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었던 머피는 백방으로 애를 써서 지갑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지갑 주인은 머피의 정직함에 감동을 받아 복권 당첨금 중 120만 달러를 그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피는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떤 이는 지갑을 돌려준 머피를 어리석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머피가 그 돈을 모두 가졌다면 나중에 들통나 감옥에 갔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어리석음이 그를 지켰던 겁니다. 인류 역사를 파멸에서 지켜낸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생명까지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보네퍼나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생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감춰진 진리와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똑하다고 뽐내는 사람보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그분을 위해 고난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더운 날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푹푹 드는 더위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하지만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의 임재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길 원합니다. 시편 말씀과 찬양으로 모닝브레이즈 함께 하시겠습니다. 혼자 걷는 것 같은 외로운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 광야길에서도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모닝브레이즈 썸머 스페셜 시편 말씀과 함께하는 내 영혼의 바캉스. 오늘 함께 하실 시편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 모든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제이어스의 찬양입니다. 시편 139편 오벳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줄리아드 트리오의 연주 찬양 이어집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며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김주택과 최종원의 음성으로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 허미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시편 말씀이 그대로 찬양이 된 곡이죠. 안산 시립합창단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나니 피아워십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곡은 클래식과 찬양이 함께하는 곡인데요. 패트리카 스페든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을 본문으로 두 아들의 비유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특별히 공생애 시작하시고 세 번째 유월절을 드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와중 속에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에서 25장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스토리 속에 예수님이 여러 번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오늘은 그 두 아들의 비유 얘기를 합니다. 더 유명한 두 아들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는 왜 주셨을까요?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안 갔고요. 둘째 아들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싫어요, 아버지. 그런데 누이치고 가서 포도원에 일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더 닮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주제를 얘기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비유 자체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 왜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를 보기 위해서 약간의 그 문맥이라고 하죠. 컨텍스트를 좀 봐야 돼요. 이 마태복음 21장, 지난주에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조금? 그 사건의 이야기 속에 지금 이 비유의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동전 교환을 하는, 화폐 교환을 하고 있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성도들, consumer Christians. 이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도 있고 우리 시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파리만 무성한, 그래서 종교적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religious activity는 많지만 그 안에 정작 spiritual authenticity는 없는, 영적인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을 저주하신 예수님의 배경 속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상징하고 있는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 모습들,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도 그렇게 오염된 이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하는 사람들이 상을 엎었던 예수님, 이 다시 성전에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그 일을 다 하고요. 성전 동전하는 거 엎으신 다음에 그런데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religious leader들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가르치는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왜 가르치느냐? 누가 너한테 이런 걸 허락했느냐? 그리고 네가 상을 엎었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당신은 정치적 권위는 로마에서 종교적 권위는 제사장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은 속국이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누구의 권위, 어떤 권위가 더 우월할지를 항상 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로마의 권위와 종교적 권위가 충돌하는 사건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게 되죠.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줄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사람의 것이냐 이런 말을 물어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 안에 내용이 나오죠.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데 왜 너희는 회개 안 했느냐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고 아니다 하늘에서 온 게 아니다 그러면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여론의 공격을 맞을 수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다이얼로그 직후에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동기는 이 비유가 이 패러볼을 주신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의 예수님이란 존재의 권위를 authority를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질문 속에 오늘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메인 theme은 순종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순종의 포커스는 예수님의 비유의 중심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들의 행위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첫째 아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궁극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둘째 아들이 더 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저는요 제 마음의 찝찝함을 말씀으로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형이나 아우나 다 별로 쓸모없다라는 속담으로 바꾸고 싶은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둘 다 다 그들의 순종이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주신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그분의 authority를 그분의 역할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보느냐 있을 때 주님의 주권의 회복의 핵심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아들의 공손한 불순종이 잘한 것일까요? 둘째 아들의 불공손한 순종이 잘한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이 큰아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잘 보면 그동안에 실수했던 이 표면적으로 이거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요 그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읽어드린 본문에 뉘쳤다는 단어로 우리말로 번역이 돼요. 영어로는 repented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메타노이아라는 어원에서 어근에서 나온 말씀을 30절과 32절에 그 후에 뉘치고 갔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뉘치고 갔다. 32절에 너희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메타노이아가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는요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왕권과 주권을 우리가 허용하기 위해서 더 먼저 필요한 것은 순종 이전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는 순종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회개에 대한 성경과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의도를 다시 한번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맏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맏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오늘 무슨 일 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갑니다. 우리나 유대 문화나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맵이 다른 집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각자 독립해서 살고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아버지가 불러서 두 아들이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각자의 아들들을 가서 이릅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는 중심에 우리가 간구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순종과 우리들의 헌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이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보이는 거야. 내가 동생보다 낫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 first mover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각각 찾아가십니다. 가서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창녀와 세리들 두 아들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신앙 생활을 잘하고 종교적인 생활에 이파리가 많은 한 사람들과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고 이방인 같고 타락한 이 세상에 때묻은 죄인들 이 두 사이 속에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드는지를 이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작은 아들, 큰 아들의 어떤 더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아니고요. 그 두 아들들 모두 다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생성되기 위해서 회개가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침례 요한이 이제 이 우리가 그 복음서에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을 선포했었던 시대에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3장 8절에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 생각하고 계신 회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회개는 단순히 가지치기 하는 정도의 인생의 교화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작은 변화들이 아닙니다. 도끼를 나무뿌리에 놓고 그 도끼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도끼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는 진노하심의 하나님의 심판을 명확하게 선포한 것이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요한과 같은 침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선명한 선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따뜻한 모습과 은혜의 모습은 보여주지만 심판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죄에 대한 철저한, 완전한, 온전한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을 볼 때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는 눈 가려진 그냥 조금 잘못한 거지 본질적으로 깊은 회개가 필요한 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진노하는 요한이 선포했던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어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과 진노하심에 죄에 대한 진노하심에 명확한 말을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17절까지만 외우거든요. 18절을 보아야 됩니다. 18절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하나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18절의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진짜 복음은요, 기쁜 소식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타락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3절까지 그 긴 구절들을 반복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면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회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동전의 양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와 그 죄를 아들의 피로 용서해 주신 은혜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영성, 은혜를 우리에게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용서하심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알도록 찾아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이 우리를 코너에 모시고 우리의 죄성을 우리 스스로 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앞부분을 보시면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이 그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 앞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창세기 26장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26장 결론 부분에 가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6장 24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갑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반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삭이 제단을 쌓고 장막에 거하고 우물을 파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영성을 이삭이 언제 회복하게 되느냐, 자기의 죄성을 아버지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밤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왔을 때예요. 아직 그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성을 적나라하고 온전하고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게 조명하신 그 순간을 만나셨냐고요. 하나님 그냥 따뜻한 분이야,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내 죄에 대해서 다 벗겨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숨을 곳이 없도록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근데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면 상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전하세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걸 아셔서 하나님 여러분들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회개했니? 여러분들 두 아들에게는 다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공손한 불순종이나 불공손한 순종이나 둘 다 다 내놓을 것이 없는, 둘 다 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자신의 잘못을 누이쳐야 하는 그 회개가 필요한 두 아들 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큰 아들, 둘째 아들 다 회개가 필요한 존재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과연 큰 아들의 모습으로 회개를, 아니면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는요, 후회하고 다릅니다. 회개는 죄책감과 죄책감이라는 요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히면 잡힌 것을 후회하지, 잡혔기 때문에 후회하지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인지를 온전하게 보는 것을 기피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 깊숙한 이유는 내가 성경적인 메타노이아, 세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죄책감에 따르는 후회증도 그것을 넘어가는, 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후회가 있어요. 두 종류의 후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한테 신랄하게 그들의 죄성을 이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기쁘대요, 바울이. 왜?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근심이 많아졌거든요.

욕을 하니까 죄를 조명하니까 그러나 너희의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함만 가지고 안 되는 거고요. 근심 후회가 아니고 후회보다 더 가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자기 자학적인 후회와 자기 혼자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후회는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결국 사망까지 밖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후회 안에, 이 세상적인 근심 안에 내가 잡혔으니까 부끄럽고 너무 내 자신이 따분하고 내가 내 생각에 대해서 자존감이 추락하고 끝없이 추락하는 나락하는 이러한 후회 말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후회 속에서도 성경적인 회개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기에 한 가지가 결여된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 인생을 끝까지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 꺼야 할 거야. 혼자서 할 거야.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권위를,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겠다는 내 권위를 포기하지 않는 후회요. 인생의 주권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에게 주권을 이양하지 못하는 후회는요, 사망에 이르는 세상의 근심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unbroken, 의지가 꺾이지 않은 guilt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제가 제 인생대로 제 뜻대로 살려고 했던 제 인생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제가 순응하겠습니다. 내가 실수이다 하고 저항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주먹질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메타노이아, 180도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삶에서부터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삶으로 바뀌는 회개,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닐까요? 다윗이 찬양하고 노래로 읊었던 시 32편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 32편을 한번 성경 있으시면 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2편을 보시면 이 이야기가 있어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시편 32편 제가 3, 4월부터 원래는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1, 2절은 그냥 읽어드리고 3절에 스크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물로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3절을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게 되었나이다. 셀라. 이거는 guilt입니다. 물론 후회가 없는 회개는 없어요. 세상적인 후회를 할 수도 있고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하나님의 하늘적인 후회가 있어요. 근데 다 guilt는 회개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다 이 guilty한 삶 속에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guilt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돈도 열심히 벌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내 안에 끌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신음을 하고요. 내 뼈가 쇠하고요.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 같아서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처럼 마른 상태의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정말 답답하고 누르는 것 같은 마음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 부분은요, 길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후회를 많이 느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 마치려고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음이니라. 회개의 완성은요,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자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0: 내 죄를 죽게 하리고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저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집니다. 제 인생을 제 주관대로 제 뜻대로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주님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수원 원천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전도서 7장 14절을 본문으로 알 수 없는 내일 섭리 속에 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내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죠. 날 수 없는 그 내일, 그래서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전도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페이스북에서 읽었던 글입니다. 어떤 작가분이 계셨다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이셨는데 이분의 글이 참 좋은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소설의 첫 번째 문장이 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쓰는 모든 소설의 첫 번째 문장은 어둡고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의 글이 좋은데 너무 늘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되는 게 쪼가 거시기 했는지 우리 아내분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보, 당신 글이 정말 좋은데 그렇게 부정적인 문장으로 시작되면 안 되지. 좀 더 적극적으로 써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듣고 아 그래 맞아 그렇지. 너무 좀 부정적이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래. 그러면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이라는 말로 시작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첫 문장을 한참 생각하다가 첫 문장을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옛날 옛적에 어둡고 우울한 밤이었어요.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마음도 사실 꼭 똑같습니다. 우리도 늘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내 계획대로 돼야지 안심되고 내가 예상한 길로 가야지 평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에 오시는 길 아마 똑같은 루트로 교회를 분명 오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계시는 자리 지난주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자리에 대부분 다 앉아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번만 눈을 둘러봐도 누가 오셨나 누가 안 오셨나 훤히 보입니다. 늘 똑같은 곳에 있는 거죠. 탕수육을 드시는 분도 어떤 분은 찍먹만 고집하고 부먹만 고집합니다. 사실은 썩먹 섞어서도 먹을 수가 있는데 하나만 고집을 하는 것이죠.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네 사람들은 다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유연해지는가?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을 다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유연해지고 두리뭉실해지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